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예술가들 또 현대미술을 작업하는 작가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뭔가 형식을 깨트리고 좀 미술관의 높은 벽을 허물어서 조금 더 관람객분들,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선입견을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생각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일부러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재즈가 부릅니다. 모르시나요? 자, 이제부터 모르시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현대미술.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1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1부에는 이게 왜 예술일까요? 현대 미술의 문을 여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미술관에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왜 예술이지?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전 몇 개 찍어놓은 게 왜 작품이지? 바나나를 벽에 붙였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 사실 이런 질문은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미술 앞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현대미술은 관객에게 예쁘죠? 하고 묻기보다는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고 묻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전통적인 미술을 떠올려 보면요. 우리는 보통 잘 그린 그림을 생각합니다.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고 풍경이 실제처럼 보이고 또 빛과 그림자가 섬세하게 표현된 그림 말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 모네의 빛나는 풍경화, 고흐의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처럼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우리는 감탄합니다. 오,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요, 20세기에 들어와 미술의 상황이 달라지죠. 바로 사진이 등장했거든요. 사진이 등장하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일은 카메라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겠죠? 그러자 미술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했어요. 그렇다면 미술은 무엇을 해야 하지? 눈에 보이는 것을 똑같이 그리는 것 말고 미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17년 듀샹은 평범한 소변기를 가져와 방향을 바꾸고 서명을 한 뒤에 전시장에 출품합니다. 작품 제목은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샘이죠, 샘. 당연히 논란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물었죠. 아니, 이게 무슨 예술이야? 그런데 말이죠. 듀샹이 던진 질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술은 꼭 아름다워야만 하는가? 작가가 직접 만들지도 않은 물건도 작가의 선택과 생각을 통해 예술이 될 수 있는가? 예술의 가치는 손기술에 있는가? 아니면 아이디어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현대미술의 문을 크게 열어젖혔습니다. 이후에 미술은 더 이상 캔버스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물건이 작품이 되고, 몸이 작품이 되고, 공간이 작품이 되고, 때로는 관객의 반응까지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현대미술은 보는 미술에서 이제는 생각하게 하는 미술, 더 나아가 경험하게 하는 미술로 바뀌어 갑니다.

사람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느낍니다. 또 잭슨 플록은요,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리고 흘렸습니다. 그림의 결과만큼이나 몸을 움직이며 그리는 행위 자체가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팝아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 앤디 호울 유명하죠? 앤디 호울은요, 슈퍼마켓의 수프 캔, 영화 배우의 얼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릴린 먼로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미술관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고급 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경계를 흔들었죠. 예술이 꼭 귀족적이고 엄숙해야 하느냐의 질문이었죠. 꼭 특정 계층만이 누리는 그런 호사스러운 예술 작품이 아니라 누구라도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을 시도한 거죠. 세 번째는요, 퍼포먼스 아트입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작가는요, 자신의 몸과 시간을 작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대신 관객 앞에 앉아 눈을 마주치고 관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백남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상, 전자장비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TV는 뉴스를 보는 기계만이 아니라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죠. 자, 요즘에는 뭐 미디어 아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뭐 이런 AI 코딩 이런 것들로도 이용해서 예술에 많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데미안 허스트가 왜 중요한지 조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허스트는요, 이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사람 안에 복잡하게 담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는 뒤샹처럼 이것도 예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워홀처럼 예술과 시장의 관계를 건드리며 아브라모비치처럼 관객에게 강렬한 감정 경험을 주고 과학과 의학의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사회의 믿음체계를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는 단순히 충격적인 작품을 보러 가는 전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품고 들어가는 전시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는 무엇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죽음 앞에서 인간은 왜 아름다움과 영원을 욕망하는가? 돈이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가? 아니면 질문이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가? 라고 말이죠. 자, 잠시 뒤에는 이 질문을 품고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왕관, 권력, 영광, 그리고 무상함을 노래하는 분위기가 오늘의 주제와도 어울려서 골라보았는데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 피다 듣고 오겠습니다.

전주 FM 93.5MHz 천천만만 꼬미니티 니맘 내맘 DJ 홍익만과 함께하는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전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데미안 허스트라는 인물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1965년 영국 브리스틀에서 태어났고 리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이고 거친 면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죽음의 이미지에 강하게 끌렸다는 사실입니다. 10대 시절 시체 안치소를 방문했고 잘린 시체의 머리 옆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장난스러운 표정이지만 실제로는 큰 공포를 느꼈다고 하죠. 이 장면은 허스트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는 죽음을 멀리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리적인 현실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예술의 중심 주제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교 재학 시절입니다. 1988년, 아직 학생이던 허스트는 브리즈라는 전시를 직접 기획합니다. 낡은 창고 같은 공간을 전시장으로 바꾸고 동료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는요, 훗날 YBS, 즉 Young British Artist라는 불리는 영국 젊은 작가 세대의 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허스트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라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을 연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내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이제 그의 대표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작품은요, 포르 말데이드 용액 속에 보존된 동물 작품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입니다. 거대한 상어가요, 유리 수조 안에 떠있죠. 실제 상어의 몸은 죽어있지만 그 모습은 금방이라도 관객을 향해 돌진할 듯 생생합니다. 이 작품 앞에 서면 관객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분명히 안전해요. 하지만 유리수조가 있고 미술관 안에 있고 상어는 이미 죽어있지만 그런데도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빨, 그리고 상어의 크기, 피부, 눈, 수조의 차가운 분위기가 우리 안의 공포를 건드리는 거죠. 허스트가 말하라는 것은 단순히 상어를 보세요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죽음은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허스트는 이 불가능한 감각을 상어라는 물리적 존재로 우리 앞에 세워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편함입니다. 좋은 전시가 늘 편안한 감정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시는 우리를 아름답게 위로하지만 또 어떤 전시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한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허스트의 전시는요, 바로 이 후자에 가깝죠. 또 다른 작품, 천년이라는 작품도 매우 강렬한데요. 이 작품은 잘린 소머리, 파리, 구더기, 살충기, 요렇게
구성된 설치 작품이에요. 파리는 윙윙 파리 파리는 태어났고요. 먹이를 찾아 이동하고 또 살충기에 의해 죽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죽음이 하나의 폐쇄된 구조 안에서 반복되는 거죠. 관객은요, 그것을 유리 너머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유리 수조와 유리 진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습니다. 개입할 수 없죠. 마치 삶과 죽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싶지만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위치와 비슷하죠. 이 작품들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죽은 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과연 예술인가요? 공포와 혐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허스트의 작품은요, 이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성 때문에 허스트는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관객이 편안하게 지나가도록 두지 않아요. 관객이 자기 안의 불편함을 보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시 제목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죽음이라는 진실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교로 설명하기도 하고 의학으로 누추려 하기도 하고 예술로 바라보려 하기도 합니다. 허스트는 그 모든 시도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시장에 가신다면요, 상어 앞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 불쾌해. 신기해. 허무하다. 아름답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작품 앞에서 불편한 걸까? 나는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외면하고 있는가? 보존된 죽음은 영혼에 가까운가? 아니면 영혼을 흉내낸 것에 불과한 건가? 라고 말이죠. 이러한 질문들이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 허스트의 작품은 단순한 충격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2부 데미안 허스트 죽음을 유리수조 안에 세우다 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디오 헤드의 노 서프라이즈는요, 조용하고 단순한 멜로디 속에 현대인의 불안과 피로가 스며 있는 곡입니다. 듣고 와서 3부에서는 약장과 다이아몬드 해골,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 커뮤니티 니맘 내맘 DJ 홍익맘입니다. 오늘의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는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상어와 천년을 통해 죽음을 물리적으로 마주하는 허스트의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3부에서는요, 조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견디기 위해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과거 사람들은 죽음을 종교와 신앙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혼의 구원, 신의 뜻과 같은 개념들이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해주었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을 믿습니다.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의학은 실제로 사람을 살리고 고통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허스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의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믿는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원리를 모두 알고 먹는가? 의학과 과학에 대한 믿음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종교처럼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약장 연작입니다. 허스트는 약국이나 병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약병, 약상자, 수술 도구 등을 아주 깔끔하고 질서 있게 진열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미니멀리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당의 제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분류되어 있고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섬뜩합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약장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희망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안과 의존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허스트가요, 골드스미스 대학교 시절에 제작한 초기 약장 작업에는 할머니가 남긴 빈 약병과 상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항상 약병으로 가득 차 있던 할머니의 약장은 허스트에게 단순한 생활용품 보관함이 아니라 의학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담긴 재단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 병원과 의사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과학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허스트는 그 믿음의 구조를 미술관 안에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허스트는 의학을 조롱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의학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체계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술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던지죠. 의학이 몸을 다룬다면 예술은 마음과 감각, 생각을 다룹니다. 그래서 허스트의 약장 앞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아플 때 무엇을 믿는가? 과학은 나를 어디까지 구할 수 있는가? 예술은 정말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가? 자, 이제 이번 전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신의 사랑을 이화여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아마 유명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은요, 인간 두개골을요, 백금으로 주조하고 그 위에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로 덮은 작품입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네. 실제 인간의 치아가 사용되었고요. 이마에는 큰 핑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요. 해골은 죽음의 상징이죠. 다이아몬드는 부, 영원한, 욕망, 아름다움의 상징이고요. 허스트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칩니다. 해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당신도 결국 죽는다.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속삭이죠. 하지만 영원히 빛나고 싶지 않니? 라고 말이죠. 이 작품은 죽음의 허무함과 인간 욕망의 찬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죽음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다이아몬드로 덮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을 잠시 잊기 위해 더 강렬한 아름다움을 더 씌우는 걸까요? 여기서 서양 미술의 오래된 전통인 바니타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니타스는요, 인생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정물화의 전통입니다. 해골, 꺼져가는 촛불, 시든 꽃, 모래시계 같은 소재들이 등장하죠. 인간의 영광은 결국 사라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허스트 해골은 다릅니다. 전통적인 바니타스가 조용히 허무함을 말한다면 허스트 해골은 눈부시게 번쩍입니다. 죽음을 묵상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시장, 자본, 사치, 욕망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앞에서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질문도 생깁니다. 과연 작품의 가치는 재료값에서 오는가? 다이아몬드가 많아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죽음과 욕망을 한순간에 충돌시키는 아이디어 때문에 가치가 있는가? 미술시장이 인정하면 그것이 가치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은요, 허스트라는 작가를 늘 논쟁 속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는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판매되고 소비되는지까지 예술의 일부로 끌어들였습니다. 2008년에는요,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을 직접 경매에 올려 미술 시장의 관례를 흔들었죠. 2020년대에는 NFT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작품과 물리적 작품 중 하나만 선택하게 만들고 선택받지 못한 작품을 실제로 태우는 방식으로 진짜 원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허스트는요, 늘 경계를 건드립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과학과 종교의 경계, 예술과 상품의 경계, 원본과 복제의 경계, 아름다움과 혐오의 경계 말이죠. 그래서 허스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를 쉽게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아주 집요하게 묻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욕망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예술이라고 부릅니까? 자, 3부의 마지막에는 허스트의 어두운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남기고 싶은데요. 결국 예술은 우리를 불편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그 불편함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죠. 자, 홍디가 준비한 다음 곡 들으러 가실 텐데요. 다음 곡은 타이오가 부르는 Life Goes On입니다. 삶은 계속된다는 제목처럼 허스트의 작품이 던지는 삶과 죽음의 질문 뒤에 이어듣기 좋아서 홍디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 헨싱!

노래 듣고 다시 왔습니다.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천천만만 꿈니티 니맘 내맘 DJ 홍유맘입니다. 어느덧 오늘의 방구석 미술관 라디오 마지막 4부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전시장에 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미술 전시는요, 작품 설명을 다 외우고 가야 하는 곳은 아니에요. 특히 데미안 허스트는 정답을 찾으러 가기보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관찰하러 가는 전시가 같습니다. 자, 관람 포인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첫 감정을 놓치지 않기입니다. 상어를 봤을 때 무서운지, 신기한지, 불쾌한지, 아름다운지, 허무한지 먼저 느껴보세요. 현대미술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나는 왜 이걸 불편하게 느끼지? 라는 질문에서 감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유리와 진열장을 보기입니다. 허스트 작품에는 유리수조, 유리장, 약장, 선반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리는 안과 밖을 나누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위치와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시장에서 작품 안의 대상만 보지 말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질서와 불안을 함께 보기입니다. 약장과 스팟 페인팅은 매우 정돈되어 있습니다. 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약들은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편안함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든 통제하려는 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돈된 모습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읽어보세요. 자, 네 번째 관람 포인트는요, 아름다움과 잔혹함이 동시에 있는지 보기입니다. 다이아몬드 해골은 아름답지만 죽음을 말합니다. 나비 연작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화려하지만 실제 나비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유니콘 조각은 신화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를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벗겨진 피부와 근육을 드러냅니다. 허스트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작품 안에서 충돌시키죠. 다섯 번째 관람 포인트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입니다. 허스트의 전시를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아플 때 무엇을 믿는가? 나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나는 예술을 믿는가? 나는 돈이 예술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원본과 복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나는 과학과 의학이 모든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어렵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가까운 질문입니다. 병원에 갈 때, 약을 먹을 때, 가족의 건강을 걱정할 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허스트의 전시는 그 믿음의 구조를 눈앞에 세워두는 전시입니다. 자,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마지막으로 전시 관람 정보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2026년 6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전시 장소는요, 서울관 지하 1층 3, 4, 5 전시실과 서울박스 2층
MMCK 스튜디오까지 이어집니다. 관람료는 8,000원이고요. 서울가는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되게 좋은 소식이죠. 야간 개장을 하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요. 무료 관람이 가능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엔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도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료 시간대에는 관람객이 많을 수 있으니 조용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낮 시간을 고려하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홍디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시는요. 죽음, 시체, 이미지, 박제동물, 해부학적 표현 등이 등장합니다.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가신다면은요, 작품을 보기 전에 이 전시는 삶과 죽음에 대해 질문하는 전시야 라고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이미지를 단순히 무섭게 받아들이기보다 인간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시작해서 저는 현대미술은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이죠. 정답을 빨리 찾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일 것일 것입니다. 자, 이번 허스트의 전시는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진실은 무엇일까? 가능하다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술은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전시장에 직접 가시든 오늘처럼 라디오로만 만나시든 이 질문 하나는 마음속에 남겨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말이죠. 자, 이제 홍대가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의 끝, 새로운 시야,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들으시면서 오늘의 방구석 미술관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 천천만만 커뮤니티 니맘 내맘 DJ 홍익맘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데미안 허스트,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였습니다. 현대미술이 어렵게 느껴지실 때에는 작품 앞에서 멋진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천천히 만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이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며 여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돌아보면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우리에게는 남은 절반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반기를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즐겁게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기대해보는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존존,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선우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79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들어보셨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계절을 즐기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음 주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2026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절반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못한 일부터 떠올릴 겁니다. 뭐 보통 한 해가 시작될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뭐 운동 특히 많이들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뭐 등등등 올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벌써 뭐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한 게 없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늦었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아직 절반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난 시간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가면서 다가올 7월 그리고 남은 2026년을 어떻게 채워갈지 천천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일에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청년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 와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심리 상담과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7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고요. 장소는 청년 이음 전주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고요.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다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한 1대1 심리 상담을 받은 뒤 세 차례의 아로마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연속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네 차례 모두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모집

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45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입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서요.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요.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독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

0: 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는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이웃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화를 좀 할까요? 하지만 그 뭐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오늘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과 전주에서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온 초대석에는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대표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제작자 아이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청취자들과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키르기스탄 공동체 닷카임 대표 아이다입니다. 한국에 오는 지 18년 되었고 현재는 영어 강사와 통번역사로 활동하면서 전북에 거주하는 키르기스탄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그 방금 소개했는데 그 커뮤니티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네. 이름이 다시 한 번만
1: 닷카임.
0: 닷카임?
1: 네.
0: 네, 어떤 뜻인가요?
1: 닷카임은 여기와 닷카임 이제 여왕이라는 뜻인데
0: 아 여왕
1: 네 이거는 그냥 여왕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키르기스 닷카 여기는 왕도 있고 아임은 그리고 여왕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여왕과 이제 왕이라고 재미있는데 뭐냐면 지금 키르기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키르기스 애국자처럼 여러 명 활동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열심히 이제 한국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더 좋은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결시했습니다.
0: 아, 닷카임은 키르기스탄 언어이고 네, 네. 아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1: 네, 네. 대표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0: 네, 네. 그 키르기스탄 저희가 이야기는 네. 나라 이름은 또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 첫 번째는 키르기스탄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제 키르기지 공화국이라고 해요.
0: 아, 공화국.
1: 네. 키스탄은 원래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요. 페르시아 언어로는
0: 나의 땅.
1: 네, 네네. 나의 땅. 그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섯 개 나라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기니까 스탄은 무슨 뜻이냐?
0: 아, 네, 비슷해요.
1: 네, 그러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탄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위치하는 나라의 한 중이에요. 네. 키르기스탄은 90% 이제 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사람들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코스로 가는 이제 관광지는 하이크 이제 하이킹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키르기스탄 이제 그 풍경과 아까 말씀대로 산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알려주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는 많이 스위스로도 많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문화로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나라로도 많이 불리는 나라예요.
0: 네네네, 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1: 네.
0: 그만큼 뭐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네. 그런 네. 뜻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네, 네, 네. 네, 많이 요즘은 한국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천산산맥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을 많이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산을 보면 위에 눈이 쌓 있어요. 네. 볼 수 있어. 여름이 네. 사계절 다. 그래서 그거를 산맥으로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제가 말씀대로 풍경과 자연, 문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관광지가 있고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그래도 키르기스탄은 아직은 우리가 못 볼 수 한국에 못 볼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나라예요.
0: 네, 네. 자, 오늘 배운 게 아까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네. 무슨 스탄이라고 부르는 우즈베키스탄 네, 네. 그런 네, 나라들이 있는데 이 스탄이라는 게 나의 땅 뭐 이런 뜻이라는 네, 걸 네, 배웠고요. 네. 근데 좀 그 뭐 궁금한 것들이 보통 그냥 한국에 계신 분, 한국 사람들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고려인 분들을 많이 아시고 고려인 분들 네. 사는 나라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예, 예. 그 고려인 분들 말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 살고 계신 분, 그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거죠?
1: 예, 예. 그 나라마다 이제 우리 다민족 나라이기 때문에 아. 우리 다양한 이제 국적,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다 모든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리고 문화, 민족 이거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보통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0: 네, 그렇군요. 키르기스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도 했고 산맥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그 외에 또 키르기스탄에 또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가장 매력이 있는 우리가 특히 이스쿨 호수.
0: 아, 호수.
1: 네. 이스쿨 호수, 이제 키르기스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우리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알려지고, 네. 거긴 아름다워. 겨울에도 한 번도 이렇게 오른 적이 없는 게 호수예요.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 많은 관광지로 알려주고, 많은 관광객들도 많은 가는 대표적인. 그리고 알라르차 국립공원, 관광지로 선거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매력인 거. 이제 알라르차 공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이 이제 많은 관광지를 알려주면 이제 이스쿨도 있고 우리가 주가 여섯 개요. 그러니까 보면 그 주마다 다 다양한 관광지를 거슬러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0: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제가 꼭 가봐야겠다라는
1: 네.
0: 네. 듣습니다. 네.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오늘 이 귀걸이도 하셨는데 이 귀걸이도 네. 키르기스탄 전통인 것
1: 예,
0: 같고
1: 예, 전통
0: 키르기스탄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네. 좀 소개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원래 키르기스 문화를 말하면 우리가 유목민 이제 문화를 이제 우리가 좀 대부분은 몽골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근데 네네네. 그렇지만 몽골은 비슷하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앙아시아 이주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악기는 고무주 그거를 소개하고 싶은 거 악기인데 네. 세 가지 그리고서 연주자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많이 드신 분들이 고무주 특이한 악기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한 황대한 문화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는 바로 사람들이다.
0: 네.
1: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많이 알려주는 나라예요. 특히 키르기스탄에 오면 우리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집에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몰라도 그래도 집에 와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문화는
0: 이렇게 초대하는 문화.
1: 네, 초대하는 문화. 원래 중앙아시아는 그런 거를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 우리가 아직도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자주 모여서 같이 나누고 슬픔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모여서 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우리한테는 가족이 중요한 나라예요.
0: 네네.
1: 가족이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아이들, 부모님, 부모님도 아직도 우리랑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문화는 우리가, 키르기스탄은 부모님이 그 정통에서 우리한테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람들 부모님이라고 아직도 그러는 나라예요.
0: 네, 네.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
1: 네, 공동체는 되고.
0: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조금 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열려 있는 그런
1: 열려 있는
0: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특히 키르기스탄도 민주주의 나라라 하면 돼요. 네네. 우리가 더 그걸로 많이 알려 비슷한 점일까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0: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공화국이니까 뭐 체제가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체제가 똑같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키르기스탄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이렇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문화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이렇게 느끼셨던 문화 차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1: 아 저는 원래 대가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가족이 이제 커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우리 시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처음에 네. 왔을 때 근데 이웃 사람들도 같이 모르더라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조금 그걸 놀린 왜냐하면 우리도 이웃 사람 잘 알고 누구인지 뭐 소금 조금 필요해서도 소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런 문화거든요. 바로 집 앞에 뭐가 빌려주면 손님이 왔는데 그릇 좀 빌려줘 뭐 이렇게 너무 친하고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웃 사람들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이 있고 가장 놀린 것도 그래도 한 번에 공동체 문화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네. 뭔가를 하면 봉사활동 뭔가를 결심한다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합시다 이라는 마음들이 되게 제가 보기는 너무 좋았어요.
0: 네네. 네. 뭐 저도 뭐 예전에는 한국도 뭐 동네 사람들 뭐 서로 다 알고 이름도 알고 있는데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다카임 커뮤니티 이끌고 계시는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자 우리 닷가임은 원래 3년 전에 제가 설립하고 처음에는 제가 전북에 이제 활동하고 싶었는데 키르기스탄 대한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0: 그렇습니까?
1: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어디 가면 이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기 많은 활동을 못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비하지만 그래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 다른 센터들 방문해서 우리는 있다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신청해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다가 학교 유치원에서 몇 번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표도 하고 아이들랑 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제 문화를 나라를 이런 기회를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런 나라 있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잘 어울리면서 한국에서 찾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결혼 이민자들, 근로자들 많이 있고 그리고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일익 전역사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키르기스어로 통역사가 없더라고요. 러시아어는 많이 알려지지만 그래서 저는 키르기스어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어 언어가 어디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론 키르기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언어는 러시아지만 그래도 우리 언어가 있어요. 키르기스어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아침에 3시간씩 이제 우리 교민들한테 질문 있으면 도움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라인 비자 근로자들도 많이 전화하시고 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전부 언어와 뭐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이벤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감사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교민들 모아가지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거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작년 5월 11일 우리가 감담회하고 그리고 축구 전북 이제 국제진흥원에서 우리가 이제 동호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축구 하다가 하루에 그렇게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랜만에 키르기스 스탄이라는 이름이 와서 사람들도 모아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인경들 들었습니다.
0: 네. 그 커뮤니티가 구성됐다는 건 그래도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잘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키르기스탄 분들이
1: 키르기스탄 분들이 처음에는 결혼 이민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유학생들이 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이제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아요.
0: 한 몇 분 정도가 저기 계실까요?
1: 어디 공동체?
0: 아, 네. 키르기스탄.
1: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 교민 공동체잖아요. 네.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키르기스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다 많다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렇게 부르면 전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도시들도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모아서 우리 같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키르기스탄에 그 키르기스 언어가 있고
1: 네.
0: 또 러시아도 공식적인 언어를 이렇게 두 가지 언어를 쓰시는 거.
1: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우리 영어도 배우는 분들 요즘은 더 한국어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지금 좋은 기회로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한국에 유학생들도 키르기스탄에서 오는 학생들 많아요.
0: 아, 그러시군요. 네.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겠네요.
1: 그런 환경을 더 보면 학교에서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영어 아니면 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네.
0: 그 말 나온 김에 키르기스 언어로 저희가 처음 인사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1: 사마츠다르브.
0: 아, 좀 천천히.
1: 살라마츠다르브.
0: 살라마츠다르브. 다르브. 살라마츠다르브.
1: 너무 잘하시네요.
0: 잘 기억했다. 살라마츠다르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3년 정도.
1: 3년에 이제 좀 제가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일부러 키르기스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쪽에 많이 갔어요.
0: 아,
1: 거기서 그렇구나. 행사를 이제 하시니까 그래도 저도 내 주변에서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시작하는지 근데 본격적으로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닷가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를 같이 저도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했어요.
0: 네네, 그러시군요. 네네. 얼마 안 됐지만 뭐 아까 말씀한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친목 활동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1: 아, 우리 닷가임은 이제 문화 교류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공연도 하고 댄스 팀이 있어요. 댄스 팀도 있고 악기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노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강의 제가 직접 이제 키르기스탄에 대한 뭐 키르기스탄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게 있으면 그 키르기스탄에 대한 제가 또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도 하고 어쩔 때는 음식 체험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뭐 음식점 대해서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문화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채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1: 아 공식적으로는 채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기관에서 불려주면 뭐 우리 복지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불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다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 제가 알기로 좀 한 20년? 좀
1: 거의 20년, 아,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0: 그 처음에 오실 때와 지금에 보면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1: 네, 많이. 많이 변화. 네. 우리 전주는 처음이에요. 저 들었을 때 외국인들 많지 않고 그래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적응도 빨리 했고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전주에는 특별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일하면서 살면서 전주 너무 지금까지 좋아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네. 네. 그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네.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1: 네, 많이 알 것 같아요. 네네. 키르기스탄 이제 점점 처음이었을 때 그런 나라 있는지 아 지금 알아요. 키르기스탄 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네, 알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역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아쉬운 게 AI로 하나가 스마트폰 번역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언어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요. 여학생들 그래도 네네. 와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그 문화 때문에 보고 여기 와요. 학생들 보면 진짜 꿈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방송도 시작하셨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 키르기스어하고 한국어 두 가지 언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대한 어떤 알릴 수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점을 그리고 키르기스어 언어로 하는 게 우리가 목소리로 우리 교민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처음에 들을 때 그런 라디오도 우리 키르기스어 음악과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되게 자랑스럽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인데 조금 더 자주 하셔야겠는데요.
1: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기회인가 봐요.
0: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실 텐데 이 라디오 방송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제가 라디오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나라 커뮤니티들 우리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렇게도 알릴 수 있구나 목소리로 네. 말하면서 이게 사람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서 그 목소리인지 이렇게 다른 사람 나라의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점을 그리고 문화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키르기스어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누구도 안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그냥 60이 나서 60도 나고 그리고 또 너무 하고 싶었어요.
0: 네.
1: 뭔가를 새로운 거. 아, 이런도 기회가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짐이랑 해서 같이 시작했어요.
0: 네. 그 전라북도에서 키르기스 언어로 방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1: 네. 네.
0: 그렇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주시면 네. 많이들 그 이 키르기스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아까 문화 그리고 언어 소개해 주시라고 했는데
1: 네.
0: 그 외에 어떤 특별하게 전해 드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1: 아,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네. 저는 이제 키르기스스탄과 한국 양국 이게 둘이 사이가
0: 네.
1: 너무 왜냐하면 키르기스스탄 잘 알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0: 네.
1: 저는 전북을 지금 말하는 것이어서
0: 네.
1: 거기에 대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들도 하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알리고 키르기스탄에 대한 한국인들 차이점을 어떠신지
0: 네.
1: 어떤 여행도 하고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있다는 것은 또 알리고 싶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그 지금 사회에 네 번 방송하셨죠?
1: 네, 네 번 했어요.
0: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1: 처음에는 우리가 키르기스탄 코무지악기 어떤 나라인지 첫 번째 우리
0: 네.
1: 소개하고 하는 방송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
0: 명절
1: 그때 3월 22일 키르기스 명절은 3월 20일 날이에요. 노루즈 그곳이 대한이었고
0: 어떤 명절인가요?
1: 아 노루즈는 중앙아시아에서 다 사람들이 축하할 노루즈 그때 우리가 봄에 하는 봄과 이제 겨울과 이제 봄이 만나서 같이 이제 봄이 새로운 시작하는
0: 아,
1: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루즈는 이게 보면 어떻게 새로운 기대감. 아, 올해도 나는 잘 되기를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다 모으면서 어떤 한국과 좀 비슷해요. 그런 것도 더 설날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중요한
0: 네.
1: 명절이에요.
0: 그리고 또 명절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이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동하고 음식 뭐 이런 것도 알리고 그랬어요.
0: 네네, 네. 다양하게 네. 방송을 들으면 키르기스탄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1: 네.
0: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0: 실제 방송을 하시고 주변 아까 뭐
1: 네.
0: 교민들도 들으신다라고 했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어요. 아 이제 키르기스탄 교민들이 이제 고향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듣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아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있으면 좀 듣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라디오도 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그렇게 토영상을 지금 보냈어요.
0: 네.
1: 주변에 그래서 이제 전북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0: 네네.
1: 듣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1: 네.
0: 글로벌합니다.
1: 네, 네.
0: 다른 분들은요. 그 이 공동체 라디오가
1: 네.
0: 이주민 분들
1: 나타날
0: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이주민들에게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이제 공간입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아무튼 소중하게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1: 네.
0: 다양한 이주민분들,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1: 네.
0: 갖게 노력을 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북 키르기스탄 커뮤니티가
1: 네.
0: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1: 저는 더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어요.
0: 아, 문화교류요?
1: 네. 네. 한국 사회와 키르기스탄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마음이야. 네, 네,
0: 알겠습니다. 문화기를 좋아하고. 그 나중에 그런 것도 공개 방송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할 거.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최근에 이 아까도 말씀해 처음에 오신 거하고 지금보다는 뭐 상당히 많이 변화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다문화 이주민 공동체와의 어떤 상생 다문화 이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져가고 네, 있는데 네. 이런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탄 커뮤니티가 이 조금 지역 사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1: 아 다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말은 뭐냐면 네.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피부색깔 아니고 네. 언어 차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이주민들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이민자로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배우는 것은 여기 배우다가 자기 나라들 가서 더 많은 거 발전하기 위해서 더 그 이용하고 지식. 제 생각은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이 그만큼 발전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도 한국에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네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사람들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네네. 존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서로의 우리의 이웃 네. 네.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예, 생각하는 예, 예.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점주 이 시민분들 또 청취자분들한테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 어떤 키르기스탄 문화나 행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키르기스탄 전통 문화 체험 행사와 이제 우리가 전북 지역에서 잘 어울리는 이제 전북에 매년마다 이제 2년째 작년에 2년째 했는데 전북 외국인들 같이 네. 가을에 하는 우리가 축제가 있어요. 그거 아마도 올해도 할 예정 있을 거예요. 그때 네. 같이 하면 그때 와서 오시면 키르기스탄도 다양한 국가들 볼 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0: 네, 네. 다양한 커뮤니티들하고 함께 네, 네, 하는 네, 거죠. 네, 네. 네.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셔서 독자적으로
1: 네, 독자적으로 아마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가.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노력만큼 노력해서 저도 키르기스탄 다로 좀 활성하고 큰 체험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행사 하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끝으로 네. 저희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1: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지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북 키르기스탄 닷가임 공동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든지 키르기스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고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많은 관심과 또 애청 또 공대 방송도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또 뵙고요. 저희가 또 이런 길에도 더
1: 네네네.
0: 자주.
1: 네네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키르기스탄에 관련해서 함께 해주신 아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0: 제가 마지막으로 네.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1: 네.
0: 그 전통 음악은 나중에 방송 끝나면 지금 네. 저희가 유튜브에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1: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오늘 키르기스탄의 아이다 선생님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함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절반이 지나갔지만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절반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블루 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전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전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이 보약 노봉리에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DSB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에 장미로 시작해서 수국, 라벤더, 양귀비 등 여름맞이 꽃들이 만개하며 전국에서 꽃 축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진의 수국길과 공주의 유구읍에 있는 색동 수국정원은 수국의 가지각색의 색으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전주 수목원의 장미도 아주 유명하지요. 사람 많은 곳에 꼭 목적이 있어 갈 때도 있고, 그냥 구경하느라 다녀올 때도 있는데요. 생각나는 사자성어, 이청 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말로, 상대에 대한 최고의 배려다라는 뜻인데요.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지혜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사람까지 얻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청 득심.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흔하면서도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음식으로 지금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 오이고추 준비했습니다.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정태춘과 박은옥의 봉숭아.

오이고추는 고추 품종의 하나로 2005년도 경상남도 밀양에서 처음 재배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토종 풋고추인 녹광고추와 피망을 교잡하여 만든 크기가 크고 맵지 않으며 아삭한 식감이 좋은 고추로 그래서 아삭이 고추라고도 합니다. 이 오이고추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짠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증가하여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데 칼륨이 이를 조절하여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또한 오이 고추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경직되면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커지는데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의 탄력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으로 오이 고추를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가 하면 오잉보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체내 유해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며 특히 폐암, 위암 등 소화기계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낮추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이고추의 디아이드로 캐시에이트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오이고추는 항암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고추의 풍부한 비타민C는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정기적인 오이 고추 섭취는 감기와 같은 일방적인 질병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감염까지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나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에 오이고추를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조항조의 사랑의 꽃.

오이고추에는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돕신 단백질의 생성을 돕는 필수 영양소로 야맹증 예방과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으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현대인들에게 비타민 A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이고추에는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과 유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황반 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꾸준히 오이 고추를 섭취하면 시력 보호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이 고추에는 피로 회복을 돕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비타민 B1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까지 하며 탄수화물의 대사를 도와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오이고추는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이고추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이고추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는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과 같은 성인병 발생 위험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또한 오이고추에는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지요. 이 칼륨은 체내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장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오이고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압이 안정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장윤정의 사뿐사뿐.

오이고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장내 유익 기운의 증식을 돕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죠. 뿐만 아니라 오이고추에 포함된 수분은 대장의 수분 흡수를 도와 변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변비가 지속되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수가 있는데 오이고추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이고추를 꾸준히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이고추의 풍부한 수분과 미네랄은 체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신체가 피로를 느낄 때는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중요한데 오이고추가 이를 도와줍니다. 오이고추를 섭취하면 체내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지고 피로가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지요. 오이고추는 된장과 고추장을 적당히 뒤섞어 식사 때마다 네다섯 개씩만 찍어 드셔도 좋은데요. 한입 크기로 썰어서 잘 버물러 식탁에 올려도 상차림에 효자 같아요. 오이고추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 시간 끝곡으로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홍만 진행의 노봉리였습니다.

0: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예술의 기반을 제시한 선구자이고 지성의 정점에 도달한 천재이며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읽어드려요를 진행하고 있는 황은옥입니다. 오늘도 미술사에 관심이 많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누구인가요?
0: 오늘 우리가 만날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1: 그 모나르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드디어 오늘 만나는군요.
0: 네. 레오나르도는 빈치 출신이라는 뜻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우고 있어요. 당시에는 성씨가 보편화되지 않아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 출신 지역을 사용했어요.
1: 그럼 레오나르도가 전주에서 태어났다면 레오나르도 다 전주라고 했겠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를 다빈치 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성씨가 따로 없어서 출신 지역이 성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1: 그랬군요. 레오나르도의 가정환경은 어땠나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0: 레오나르도는 공증인이었던 아버지와 하층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외자로 태어났어요.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조부모가 레오나르도를 양육했어요. 혼외자라서 다른 형제와는 달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 늦은 나이에 라틴어를 익혔다고 해요. 대신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갔어요.
1: 혼외자라서 차별을 받아 힘들었을 텐데 정말 반듯하고 훌륭하게 성장했네요.
0: 네, 레오나르도는 미술 공방의 도제 교육과 경험, 관찰을 통해 학문과 예술을 융합했어요. 독학으로 회화, 해부학, 공학, 건축 등에서 시대를 앞선 지식을 습득했어요.
1: 레오나르도는 타고난 재능이 아닌 노력하는 위대한 천재였네요.
0: 네. 지금 여러분은 전주 TSB 방송국에서 제작한 황은옥의 그림을 읽어드려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카사비앙카를 비키 레안드로스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첫 번째로 만날 그림은 모나리자예요. 리자 부인이란 뜻으로 모나리자라고 하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조콩도 부인이라는 뜻에서 라 조콩도라고 하고 있어요.
1: 선생님, 모나리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0: 네. 모나리자는 가로 53, 세로 77cm의 작은 유체 패너라예요. 모나리자가 의자에 앉아 상반신 4분의 3 정도를 옆으로 돌린 채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어요. 얼굴은 정면을 보고 시선은 관객과 마주하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어요. 배경이 되는 풍경은 뒤로 갈수록 희미하고 푸르스름하게 처리해 실제 같은 느낌을 줘요.
1: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모나리자를 과학적으로 그렸다고 하던데요.
0: 네. 레오나르도는 실제 해부를 통해 익힌 지식과 신경계 지식을 활용해서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와 입체적인 표정을 구현했어요. 섬세한 명암 처리와 스프마토 기법, 황금 비율을 적용해서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달라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1: 윤곽선을 부드럽게 처리해서 모나리자가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보이는군요.
0: 네. 스프마토 기법과 섬세한 명암 처리로 인해 관객들은 모나리자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해요.
1: 그런 착시효과까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요?
0: 모나리자의 눈썹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스프마토 기법을 사용하면서 코팅한 눈썹이 떨어져 나갔다는 설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당시에는 넓은 이마가 미인의 기준이라 눈썹을 밀거나 아주 가늘게 그렸다는 설이 있어요.
1: 그렇군요. 둘중 어느 설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모나리자는 왜 이탈리아가 아닌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나요?
0: 네.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초청으로 레오나르도가 프랑스로 이주할 때 모나리자도 함께 왔어요. 레오나르도가 사망하자 프랑수아 1세가 모나리자를 매입해 왕의 컬렉션이 되었고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됐어요. 이에 따라 모나리자는 이탈리아가 아닌 프랑스의 국보급 소장품이 되었고 프랑스인의 국가적 자존심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1: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네.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모나리자가 도난을 당하자 평소에 관심을 보였던 유명한 예술가들이 절도에 대한 의심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도난 사건의 범인은 이탈리아 출신의 루브르의 직원이었던 페루자였어요. 2년간 침대 밑에 숨겼다가 1913년 피렌체에서 골동품 상인에게 팔아 넘기려는 과정에서 체포됐어요.
1: 그랬군요. 그럼 그 사건 이후에 모나리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0: 네. 모나리자의 도난 사건과 귀환 과정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어요. 또한 그림 자체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신비로운 미소, 파격적인 초상화 구도로 인해 모나리자는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1: 그런 요소들이 합쳐져 모나리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걸작이 되었군요.
0: 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다들 사랑하기 때문이야를 리키의 포베리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그림 살바토르 문디예요. 라틴어로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 그림은 15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1: 아, 이 그림이 바로 역사상 최고의 경매가로 낙찰되었다는 그 그림이군요.
0: 네. 그림 살바토르 문디는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천 30만 달러로 그림 경매 역사상 최고가로 낙찰됐어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생애 막바지에 그린 유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1: 너무 엄청난 작품이라 긴장이 되네요. 그림 살바토르 문디를 설명해 주실래요?
0: 그림 살바토르 문디는 예수 그리스도가 르네상스 시대의 푸른 로브를 입고 있어요. 예수는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고 있는데 펼치고 있는 세 손가락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뜻해요. 왼손에는 투명한 구체를 들고 있는데 이 구체는 왕의 대관식에 쓰이는 보주로 전 세계를 의미해요. 이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예수의 권세를 상징해요. 또한 뒷배경이 오직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어 범상치 않아요.
1: 모나리자만큼이나 이 그림도 경건하고 범상치 않은 아름다움이 있네요. 그럼 선생님, 레오나르도의 또 다른 그림이 있나요?
0: 다른 그림이요? 그림. 흰 담비를 나는 귀부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초상화 중에 하나인데 스포르차 공작의 연인 체칠리아가 모델이에요.
1: 이 부인은 지적이고 우아해 보여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0: 네, 그림 흰 담비를 나는 귀부인에서 우아하고 지적인 눈매를 지닌 체칠리아는 몸을 약간 왼쪽으로 돌린 자세로 담비를 안고 있어요. 머리카락은 단단히 묶어 금실로 엮은 베일로 감쌌고 이마에는 얇은 끈을 두르고 있어요. 옷은 상류층의 의상인 소매가 화려한 갈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레오나르도는 체칠리아의 손과 관절, 힘줄까지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1: 그런데 왜흰 담비와 함께 모델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0: 네, 이 작품 속의 담비는 체칠리아의 분신으로 그녀의 순결성을 나타내요. 또한 스포르차 공작의 자기 상징이 흰 담비였기 때문에 스포르차 공작을 의미하기도 해요.
1: 그랬군요. 이 그림의 모델은 어떤 사람인가요?
0: 네, 귀부인 체칠리아는 본래 평민 신분이지만 미모와 교양을 겸비해 당대 밀라노의 남성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녀를 연모했다고 해요. 그림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을 그릴 당시에는 스포르차 공작과 연인 관계였어요. 나중에 공작의 변심으로 총애를 잃게 되었고, 그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1: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도 화무 십이궁이었네요. 영원한 사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잠시 음악 듣고 갈게요. 라노비아를 토니 달라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이번에 소개할 그림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에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레오나르도가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의 인체 비례론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비례의 인간상을 그린 소묘예요.
1: 아, 이 그림이요? 이 그림으로 패러디한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 인체 비례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0: 네, 레오나르도는 측정을 통해 해부학적 정확성과 황금비를 결합해서 인간을 세상의 중심이자 가장 완벽한 피조물로 표현했어요. 이 드로잉은 인간 중심의 상징적 이미지로 자리를 잡았고 예술, 과학,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제되고 있어요.
1: 그랬군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0: 네. 이 작품에는 두 개의 자세가 겹쳐 있어요. 첫 번째는 누워서 팔과 다리를 벌려서 뻗은 후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이 원에 닿아요. 두 번째는 똑바로 서서 키를 잰 것과 두 팔을 벌려 잰 길이가 같아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1: 이 둘을 겹치면 인간을 중심으로 원과 정사각형 사이에 접점이 만들어지는군요.
0: 맞아요. 여기서 원은 천상과 신을, 정사각형은 지상과 자연을 의미해요. 레오나르도는 인간이 신과 자연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존재임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1: 이 그림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또 다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0: 네, 이번에 만날 그림은 수도원 식당의 벽면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레오나르도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 종교적 메시지와 더불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이고 이성적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1: 전에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한 소설 다빈치 코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선생님, 최후의 만찬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0: 네. 그림 최후의 만찬은 예수가 화면의 정중앙에 있고 세 개의 창문과 천장의 격자가 소실점을 형성하여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림은 관객의 시선을 예수의 얼굴에서 팔, 손, 빵 조각으로 이끌어가요. 예수의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세 명씩 네 그룹으로 나누어 놀라서 웅성거리고 있어요.
1: 그림에서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제일 궁금해요.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0: 최후의 만찬에서 왼쪽 두 번째 그룹에 유다, 베드로, 요한이 있어요. 유다는 소금통을 넘어뜨리고 돈주머니를 움켜쥐며 그릇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소금통을 넘어뜨리는 것은 불길한 징조이고, 돈주머니는 배신의 대가인 은 30세겔를 의미하며, 그릇에 손을 넣으려는 것은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누가 배신자인지 물으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는데, 손에 쥔 칼이 유다의 등 쪽을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 칼은 예수의 순환에 반대하는 베드로의 강렬한 반응을 암시하고 있어요.
1: 이 그림을 보면서 식사하려면 한점 부끄럼도 없어야 할것 같네요. 이 그림을 의뢰한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을 것 같아요.
0: 예, 음악 듣고 갈게요. 내 손을 꼭 잡아요를 미란다 마르티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오늘은 이희령 선생님과 함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읽어드렸습니다. 신비로운 미소로 사랑을 받는 그림 모나리자. 경매 사상 최고가로 그 진가를 인정받은 그림 살바토르 문디. 정교한 묘사와 상징적인 요소가 잘 드러난 그림 흰 담비를 아는 귀부인. 인간이 신과 자연을 연결하는 조화로운 존재임을 표현한 그림 비투루비우스적 인간. 예수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만찬의 전경을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 등을 읽어드렸습니다. 이희령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제작 편집의 양태석, 진행의 황은옥.
1: 이령이었습니다.
0: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행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꽃구경, 푸른 바다, 맛집, 연인, 그리고 해외여행 등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요. 오늘은 학식보다 여행을 더 사랑하는 젊은 청춘 모셨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우! 우렁. 우렁.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회장 신동윤입니다.
0: 네, 신동윤님 반갑습니다.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부회장 진지혜입니다.
0: 네, 진지혜님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부원 송현호라고 합니다.
0: 송현호님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길동아리 부원 박재희입니다.
0: 네, 박재희님 반갑습니다. 자, 학식보다 여행을 더 사랑하는 젊은 청춘. 이렇게 소개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3: 네, 적정한 표현이었고, 솔직히 이제 시험 기간에도 여행 계획 먼저 세우는 친구들이 길동아리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학식도 물론 좋아하지만,
0: 네.
3: 새로운 지역의 풍경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만나는 순간이 더 설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훌륭한 준비네요. 얼마만큼
3: 감사합니다.
0: 준비를 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3: 아, 네,
0: 네,
3: 맞습니다.
0: 방송을 위해서.
3: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원고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전주대 학식 요즘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학식? 학생 식당마다 다른가요? 가격대가?
2: 네.
4: 네,
0: 아, 달라요?
2: 네.
0: 어떻게?
1: 보통 한 8,000원에서 9,000원? 아니면 싸게는 7,000원도 하는데
0: 응.
1: 요즘에 또 1,000원에 아침
0: 아, 맞아.
1: 발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오전 10시 반까지인가? 아마 1,000원으로
0: 응.
1: 이렇게 먹을 수 있게
0: 아침
1: 그렇게 되어
0: 식사
1: 있더라고요. 네,
0: 학생
1: 맞아요.
0: 식당에서?
1: 네.
0: 그 외에는 7, 8천 원 또는 9천 원이요?
2: 네.
0: 그럼 저렴한 건
2: 네,
0: 아니잖아요.
2: 비싸요.
0: 대학생.
1: 아, 근데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저희는 자주 먹는 편입니다.
0: 아, 그래요? 계속
2: 저는
0: 학교
2: 아니에요.
0: 측 편을 드시고 계시는데?
2: 전 아니에요.
3: 먹는 걸한 번도 못 보게 되시니까요.
0: 아, 밖에서 나가서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때 2천 원, 3천 원 정도 때였거든요.
2: 대박.
0: 근데 지금은 7천에서 9천 정도까지 한다.
2: 네.
0: 맛은 그럼 어떻습니까? 회장님께서 뭐 퀄리티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2: 맛은 있어요.
0: 맛은 괜찮아요?
2: 네.
0: 아니, 뭐, 이렇게 불만 있으신 것 같아요?
3: 아니,
0: 저희,
3: 맛은 있는데,
0: 송현우님?
3: 네, 맛은 있는데,
0: 네.
3: 솔직히 그 돈이면, 다른 식당 가서 먹는 게,
0: 아, 밖에 있는 식당
3: 네,
0: 가서?
3: 구정문에 가면 또 식당이 많아가지고.
0: 아, 그렇죠. 전주대 구정문 쪽에는 저기 식당가
3: 네.
0: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식사를 학교 안에서 많이 한다, 또는 밖에서 많이 한다. 되게 어느 편이세요? 주로 식사하시면은, 내부는?
2: 밖에서
0: 아, 부회장님 밖에서.
2: 네
0: 회장님은?
1: 저는 그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학식 위주로 먹는
0: 학식 위주로.
1: 편입니다.
0: 이 사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교수님이랑. 좋은 이야기로. 네. 송윤호님은?
3: 저도 함께 학식을 먹는 편이어서
0: 아니, 아까 밖에서 드신다고 했잖아요.
3: 밖에
0: 드시는
3: 음식을
0: 편이다.
3: 네, 더 좋아하지만 학식도 많이 먹는다 그만큼.
0: 네. 제이님은 어떠세요?
4: 저는 학교에서 많이 먹어요.
0: 학교에서. 그럼요. 뭐 이게 가격을 떠나서 자기 입맛에 맞아 찾아 떠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3: 맞습니다.
0: 자, 라디오 방송 다 처음이신가요?
2: 네.
0: 네분 모두?
2: 네.
3: 네.
0: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2: 이렇게 정식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건 처음이라 사실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이제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분위기가 편안하고 무엇보다 진행자님께서
0: 네.
2: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0: 네.
2: 금방 적응된 것 같습니다.
0: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는 전주에 살고 있는 전주인이잖아요. 맞죠?
2: 네.
0: 전주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각자 한번.
1: 아, 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처음에는 학교만 왔다 갔다 했는데 길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버스 노선도 익숙하게 되고
0: 네네.
1: 그리고 친구들보다 맛집도 많이 알게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0: 원래 고향이 알아보니까 저기 서해안 바닷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대천의 자랑.
0: 대천. 대천의 자랑? 아, 본인이 지금 대전에 잘 행하고
2: 물개세요, 물개.
0: 대전에 물개. 아, 네, 수영 잘하세요?
1: 아, 좋아합니다.
0: 아, 네. 대천이 고향이니까 바닷가 쪽이면 뭐 수영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 대천. 전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바닷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2: 맞습니다.
3: 맞아요, 네, 맞아요.
0: 호응 좀 해주세요.
2: 맞아요, 맞아요.
0: 네. 아, 대천이 고향이시고 전주는 3년. 자, 성현우님은?
3: 저는 이제 전주 토박이.
0: 토박이?
3: 네, 21년 정도 됐습니다.
0: 살고. 21년 정도. 네. 어디 다른 지역은 가보진 않으셨고.
3: 네,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0: 그러면 학교만큼이라도 혹시 다른 지역 좀 가고 싶다 그런 욕심 없으셨어요? 욕구? 아니,
3: 전주가 너무 좋아서.
0: 너무 좋아서?
3: 떠나고 싶질 않았어요.
0: 아, 정말?
3: 네.
0: 이야, 예향인이다. 그렇죠?
3: 네.
0: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죠?
3: 진심입니다.
0: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전주에만 있는 건 아니죠?
3: 아, 네, 아닙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부회장님.
2: 네, 저는 김제에 거주하고 있고.
0: 김제, 쌀의 고장.
2: 네, 맞습니다.
0: 네.
2: 저는 자차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0: 아, 자차로? 네. 요즘 기름값 비싸잖아요.
2: 네, 근데 또 LPG, 가성비여가지고.
0: 아, LPG?
2: 네.
0: 예, 알뜰하시네요.
2: 네네.
0: 네, 김제가 고향이시고. 자, 박재희님은?
4: 아, 저는 기숙사 살고 있어서. 네. 이제 세 달 조금 안 됐습니다.
0: 아, 1학년이시니까?
4: 네.
0: 듣는 소문에 저기 유자로 유명한 동네에서 오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4: 아, 맞습니다.
0: 어디입니까?
4: 고흥.
0: 전남 고흥.
4: 고흥.
0: 나로호가 처음 쏘아 올려졌던 그 동네잖아요.
4: 그럼요.
0: 이야, 먼 데서 유학 오셨네요.
4: 네.
0: 유학하기로는 전주만 한 데가 없죠?
4: 그렇죠.
0: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자 이후로 뭐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거 하나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먼저.
1: 아, 저는 전주에 살아보면서 그 도시의 분위기가 참 좋다고 느꼈어요. 그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 않다랄까.
0: 아.
1: 네, 바쁜 하루 끝나고도 약간 조금만 걸으면은 약간 아늑한 골목도 있고.
0: 네네.
1: 아니면 뭐 예쁜 카페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약간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슬로우 시티라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1: 네,
0: 좀 느림의 미학.
1: 네.
0: 그런 건 전주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말씀 감사합니다. 송현우님은?
3: 저는 이제 송천동이라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는데.
0: 네네.
3: 송천동에 가면 이제 또 에코시티에 또 세병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0: 그렇죠.
3: 거기가 이제 또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 연인들끼리도 많이 가고. 데이트의 코스랄까.
0: 네.
3: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여자친구 있으세요?
3: 아, 네, 있습니다.
0: 오, 그럼 그 여자친구분 같이 저기
3: 네.
0: 저기 호수 걷는단 말씀이시잖아요. 아, 세병호.
3: 네, 맞아요.
0: 혹시 그 여자친구분이 이 안에 있는 같이 계시는 걸 아니시겠죠, 설마?
3: 아, 있을 수도 있죠.
0: 아, 그래요?
3: 네.
0: 궁금하네.
3: 아,
0: 두 분 중에 한 분이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 아, 그럴 수도 있죠.
0: 아, 근데 보세요. 근데 설마 1학년이고 전주 온 지 세 달밖에 안 된 분하고 사귈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 부회장님. 제가 이따 노래 나갈 때 한번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3: 아, 네.
0: 자, 부회장님.
2: 저는 이제 김제가 고향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전주를 좀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항상 놀면서 느낀 게 어느 식당이나 들어가도 담식이 맛있더라고요. 김제도 약간 맛있는 편이긴 한데.
0: 네.
2: 전주만큼 약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맛의 고장이라는 말이 정말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0: 전주 음식이 맛있다.
2: 네.
0: 네. 박재희님.
4: 저는 약간 그 전주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0: 네.
4: 그런 뭔가 옛날 분위기가 나는 그런 가게들이나 거리들이 많아서 제가 고흥에서 왔지만 그런 곳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부회장이 뭐 온 거 좀 이렇게 지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빠뜨리신 거 있으세요? 그대로 담아내는 방송.
2: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네. 그 원래 여기 써있던 그 원고에 써있던 내용이 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스킬하셔가지고.
0: 아, 괜찮아요. 다 좋은 말씀이시잖아요.
2: 네,
0: 그렇죠.
3: 출연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0: 제이님이 그러니까 제이님이 당황하셨겠다.
2: 네, 많이.
0: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들 잘해 주셔가지고요. 준비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겨울 혹한에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외국인 12만 6천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0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6: 한옥마을 하면은 한복이 유명한 것 같은데 한복을 입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또 한옥마을을 거닐다 보니까는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5: 전주시는 한옥마을 일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해 관광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지구와 남부시장과 전락하명, 객사 등 원도심 역사도심지구가 대상입니다. 전체 특구 면적은 1.7제곱킬로미터로 축구장 240개 크기입니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규모를 객관화하기 위해 전문기관 용역과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지능 계획을 세워 전북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타당성 등을 인정하면 이르면 올해 말쯤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옥마을 야간경관을 새롭게 꾸미고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 관광 프로그램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명소로 탈바꿈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전주대 대학생이자 여행동아리에서 재미있게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대학교 여행동아리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 가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동아리 가입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여행동아리 길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저희 동아리 이름이 길이에요. 길은 이제 단순히 경로나 이제 도로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나만의 길, 그리고 여행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라는 전공을 살려서 단순히 놀러가는 여행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경험하고 서로 나누는 여행을 추구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자랑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에요. 그 대학생 동아리라고 하면 다들 이제 돈이 어디서 나냐, 돈이 많이 없을 텐데 여행을 그렇죠. 어떻게 가냐 하는데 저희는 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어요. 달마다 회비를 걷기도 하는데 네. 우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지원금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학교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한가득이라 좀 고되긴 합니다. 네, 그래도 통과되면은 꽤 든든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광 관련 공모전에도 도전을 하는데요. 여행 기획안을 짜거나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데 전공을 살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상금이 들어오면 그게 곧 여행 경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여행을 다니기 위해 여행 관련 공모전 등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여행하면 떠오르는 게 또 길이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길이라는 단어는 혹시 선배님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2: 길? 네,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0: 위에 선배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창단 몇 년 정도 됐나요? 지금 생긴 지가
1: 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0: 아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자화자찬하셨기 때문에 능력 있는 회장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1: 아 기억났습니다. 정확히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0: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1: 아,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행 공모전에 이제 응모해서 또 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부원들이랑 같이 여행 경비 하는 데 쓰고
1: 네.
0: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안에는.
1: 아, 네, 그렇죠.
0: 근데 그 중에 왜 하필 여행 동아리냐? 가입한 계기 정말 궁금합니다.
3: 저는 이제 길 동아리에서 2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가입하게 된 계기가 1학년 때 입학을 하고서 OTE를 갔는데
0: 네.
3: 이제 그때 여러 동아리들 소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한 4개 정도 소개를 들었는데 이제 길 동아리를 가장 먼저 알게 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기도 했고 이제 분위기란 그 길 동아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 보여서 이제 제 머릿속에 인상이 깊었기도 하고 이제 뭐 단순히 침묵만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이제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기도 했습니다.
0: 네.
3: 이제 또한 그리고 여행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이제 공모전을 참여하거나 서포터즈 활동 같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좀 더 매력을 느껴서
0: 네네.
3: 단순한 여행 동아리가 아니라 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한 여행만이 아니라 뭐 공모전에 응모하는 것도 공부가 되잖아요.
3: 아, 그렇죠.
0: 그런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네. 또 혹시 그 외에 어떤 동아리가 있어요? 길 말고.
3: 그 이제 뭐
2: 저희 그 학과 안에 마컵실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 모양을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 강의실이 있거든요.
0: 아,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승무원 채용하기 위해서.
2: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아직 입학하지 아니, 그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캠퍼스 진로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 학과에 와서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대표적인 동아리로 스카이메이트가 있고 그리고 텍 동아리라고 해서 투어리즘 잉글리시 클럽이라고 이제 영어 중심으로 뭐 봉사를 가서 뭐 아이들에게 영어를 조금씩 알려주는 동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벤트 프로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0: 네네.
2: 그 동아리는 이제 흔히 이프로라고 하거든요.
0: 네.
2: 뭐 여러분들의 이프로를 채워주겠다 이런
0: 음료수가
2: 가지고,
0: 생각나는
2: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행사나 공모전 혹은 뭐 플로깅 활동이나 뭐 자연 늘 좀 더 추구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길 동아리가 인기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인기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안에서.
0: 자 박수.

0: 고민을 했지만 또 선배님들이 워낙 좋으셔서
1: 네.
0: 그때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 동아리라면 부회장 할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회장님과 한번 활약해보기 위해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들어왔어요. 저는
1: 스카우트
0: 다시.
1: 당했다.
0: 네네.
1: 인재를 알아보고. 그렇죠? 회장님 맞죠?
2: 네, 진짜 인재예요.
1: 부회장감으로.
2: 너무
1: 네,
2: 훌륭합니다.
1: 좋습니다. 자, 박재희님.
3: 네. 그 OT 때랑 그 개강총회 할때 지혜 언니랑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혜 언니가 저를 진짜 너무 잘 챙겨주고 제가 약간 낯가려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제이야 너도 말해봐 이렇게 해주고 해서 되게 좋은 인상을 첫인상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언니가 OT 때그 동아리 소개를 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나를 저렇게 잘 챙겨주는 언니가
1: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3: 좋아하는 그 동아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가입하게 됐습니다.
1: 신입생이고 1학년이면 정말 선배 가깝게 좀 챙겨주고 하는 선배 보면 정말 고맙지 않나요?
3: 그럼요.
1: 신입생한테는 정말 선한 선배,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소 여행을 좋아들 하셨는지 아니면은 여행 뭐 아예 뭐 제가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동아리 오고 나서 동아리 영향으로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됐습니다라는지.
0: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1: 네.
0: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게 된 편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주말 부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싶으셨는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타지로 여행을 다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국내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한 좋은 추억들이 쌓였고, 그 경험들이 여행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전주대학교 여행 동아리 길을 만나면서 그 여행의 대상이 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친구들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 같습니다.
1: 부모님과 그런 어렸을 때부터 여행 많이 다니셨네요.
0: 네네.
1: 그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하던데,
0: 네, 그런 것
1: 부모님과,
0: 같아요.
1: 여행 여기저기 다니시는 게.
0: 네.
1: 그래서 그런지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0: 네.
1: 저 입구 들어올 때 아우라가
0: 아,
1: 남달랐다니까?
0: 진짜요?
1: 예.
0: 뻥 아니죠?
1: 네. 예, 네, 진심입니다.
0: 엄마,
1: 진심입니다.
0: 그렇대.
1: 아니, 말씀도 해주시는 게 보니까 좀 선한 영향력 있으신 것 같아서.
0: 네,
1: 회장님,
0: 감사합니다.
1: 맞습니까?
2: 뒤에만 보면은
1: 응.
2: 웃음꽃이 피죠, 주변
1: 아,
2: 사람들.
1: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2: 맞아요. 정말 맞아요.
1: 그러셨군요. 다른 분은 또 어떠세요?
2: 저도 뭐 여행을 진짜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뭐 자주 이렇게 여행 많이 가잖아요.
1: 네.
2: 근데 이 동아리 영향이 있다면 그 제가 진짜 P 100%거든요. MBTI P 100%에서 계획이 진짜 없는 편인데
1: 네네.
2: 이 동아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여행에 가기 전에 이제 맛집 뭐 검색도 해보고 경로도 검색해보고 이런 약간 계획적인 여행을 다니게 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살짝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 다르다.
0: 저번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지혜야 우리 산 한번 탈까?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1: 네.
0: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데
1: 즉흥적으로.
0: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당황했지만 그러다 또 어떤 부원이 저 배드민턴을 치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아 그럼 배드민턴을 치고 산에 타러 가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계획 중이 있습니다.
3: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왜냐면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잠이 많아가지고
1: 네.
3: 뭔가 주말이나 이런 쉬는 날에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가자라고 하면은 조금 귀찮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막상 가면 너무 재밌게 놀고 또 어떻게 대학 와서 여행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으니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보다는.
1: 길 동아리가 좀그 제이님에게는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좀 바뀌게끔 하는 영향력이 있긴 하네요.
3: 네.
1: 현우님은?
4: 저는 여행을 이제 환장하죠.
1: 오.
4: 그래서 이제 여행 동아리에 들어오게 됐고, 원래도 이제 여행을 좋아했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군대에 있어가지고,
1: 아, 나이대가 그런
4: 네.
1: 나이니까.
4: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여행 동아리에서만
1: 네.
4: 여행을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군대 여행 언제 가세요?
4: 아, 군대는 이제 계획이
1: 가셔야죠.
4: 없어가지고 아직.
1: 근데 가긴 가셔야 하는 거죠?
4: 아예 안 가도 됩니다.
1: 왜요?
4: 저그 이제
1: 아, 개인정보라 말씀 안 하셔도 되긴
4: 네,
1: 하는데.
4: 1급 개인정보여가지고.
1: 아, 그래요?
4: 네.

0: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면 1부의 마지막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첫 방문했던 뭐 동아리방도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아리 선배일 수도 있고 첫 분위기 좀 어땠어요? 내가 가입을 하기 전 또는 가입하고 나서 만났을 때 이런 분위기. 네.
1: 아,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이니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처음 선배들 봤을 때 분위기가 너무 밝고 이제 활기차서 아, 내가 이 동아리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봤던 동아리 선배가 아까 말했듯이 지혜 언니였는데 이제 딱 지혜 언니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밝은 사람들만 모여있어가지고 예, MT가 되게 기대됐던 것 같아요.
0: 오.
1: 또 여기 모여있는 세 분이 네. 저 동아리 면접관이셨는데
0: 오, 아 면접도 있어요?
1: 네. 제가 면접 진짜 싫어하거든요.
0: 아 동아리 없으면 면접이야.
1: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네. 이제 막상 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들끼리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도 치고 저한테도 재밌게 말해주시고 막 주량이나 주사도 물어보시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네.
2: 저는 처음에 딱 왔을 때 면접을 이제 그 들어갔는데 남자 세 명이서 있었거든요.
0: 네. 근데 너무 건조하다, 그죠?
2: 아니 건조한데 시대가 달랐어요.
0: 건조한
3: 면접. 네,
2: 저는 작년에 면접을 봤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살짝 들어갔는데 좀 이제 그 아우라가 느껴져서 살짝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셨고. 근데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다 이제 친해지니까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셨구나. 이런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이제 동아리가 운영이 되구나.
0: 그래요.
2: 크게 느꼈습니다.
0: 1부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4: 네. 네.
0: 신청해주신 곡도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곡 여행하면 떠오르는 노래 바로 이 노래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혹시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추천하게 된 이유는 제목 그대로 여행이라는 제목처럼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길동아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좋은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이 여행 갈 때 가장 부족한 것은 시간 또는 돈이다. 어느 쪽이세요?
3: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돈이 조금 더 큰 장벽으로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차표나 뭐 숙박비가 나오고 식비까지 생각하면 여행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부담이 되거든요. 대학생에게는.
1: 네네.
3: 특히 그리고 대학생은 이제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여행 경비 자체가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여행이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지역으로 짧게 다녀오거나
1: 네.
3: 비교적 이제 저렴한 숙소를 활용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에 대학생 여행이란 이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비싸게 가느냐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요즘 필수예요? 대학생 알바? 그럼요. 알바 어떻습니까? 지금 알바. 아르바이트.
2: 필수적으로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어떤 혹시 아르바이트들을 하고 계시나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기 중에는 또 약간 제가 부회장 길동아리에서만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서포터즈나 아니면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방학 때 약간 확 땡겨서 이제 돈을 딱 모아놓은 다음에
1: 야무지게
2: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쓰고 다시 또 방학 되면 열심히 벌고 약간 이런 개미 같은 약간
4: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진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1월 이렇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 겹치지 않는 시간대인 뭐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저녁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모자르긴 합니다.
1: 아, 이제. 그래요?
5: 브런치 카페, 양식집 이런 데서 서빙. 하는데 저도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실 좀 부족하긴 합니다.
1: 시간이 적다는 게 더 일하고 싶은데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일하는 시간이 적다는 얘기.
5: 버는 돈도 적고.
1: 아니 더 많이 하게 안 해줘요?
5: 아직 제가 그런 걸 말할 짬이 아니라서.
1: 익숙해지면 시간을 좀 더 늘려 나가지 않을까요?
5: 네. 그렇죠.
3: 네, 저는 이제 근데 저는 학교랑 집 쪽이랑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집 근처에서 하고 있는데 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풀타임으로 해가지고 확 땡겨놓고 평일에는 좀 편하게 학교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1: 그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시는 모양이에요?
3: 네.
1: 네, 참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0: 네네.
1: 네. 그러면 동아리의 여행지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 연 몇 회 이렇게 가자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왜요?
0: 너무 웃겨가지고.
4: 저희는 그 MT를 포함해서 한 1년에 4회 정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1: 정기 여행?
4: 네, 맞아요. 그 방학 때 집중적으로 다니고 학기 중에도 짧은 당일치기 여행도 가긴 하거든요.
1: 네네.
4: 근데 여행지 선정은 그 저 혼자 우리 이번에 여기 가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이제 회장 자리를 오래 못
1: 그렇죠 위태위태 해야죠
4: 그래서 이제 동아리원 저는 투표로 결정을 합니다.
1: 아 투표로
4: 네네
1: 여행지가 이제 저기 후보지가 있을 테니까
4: 네 각자 이렇게 정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잘 뭐 깔끔한 곳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정해 보는데요. 네. 그래서 선정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아까 현호가 말했다시피 그 저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4: 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고 싶어도 통장 잔고랑 이제 상의를 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있어서. 네,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1: 네.
4: 이동하는 데만 하루가 다가버리면 여행을 그 즐길 시간이 없다
1: 그렇죠.
4: 보니까
1: 네네.
4: 이제 전주에서 근접한 곳 위주로 선정하고 생각보다 교통비도 많이 들거든요.
1: 그럼요.
4: 네, 그래서 강원도나 부산은 이제 그림의
1: 떡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4: 그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다양성입니다. 이제 바다만 가거나 도시만 가거나 뭐 하면은 또 거기 이런 소리 나와서 네, 그래서 한 해 이제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뭐 도시도 가고 이렇게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4: 사실 그냥 제가 약간 꽂히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밀고 가긴 합니다.
1: 투표는 하되
4: 네, 하긴
1: 이쪽이다. 이런 식으로
4: 그죠 약간. 이제 눈 감고 손들라 하면 이제 누가 하는지 다 보고 약간 이런 아, 장난입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 투명하게. 네. 투표는 당연히 뭐 비밀 투표겠죠?
4: 당연하죠.
1: 뭐 달라요? 뭐 다른 게 있어요?
2: 아니 뭐 그 카카오톡에 투표하기가 있어가지고
1: 아~
2: 그게 이제 익명으로 하냐 실명으로 하냐는
1: 아, 그
2: 한데
1: 차이일 뿐.
2: 네, 그냥 익명으로 해서 뭐 너 여기 가고 싶냐 저기 가고 싶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행지를 가다 보면 정해져서 갔어요. 그럼 또 먹을 것도 많잖아. 근데 또 볼거리도 많네. 근데 또 놀거리도 또 많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제 무슨 예산은 또 정해져 있고 야, 우리 이번에 그냥 먹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번에 그냥 놀 거 위주로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이게 부딪히면 어떻게 조정을 좀 하시나요?
4: 그 셋이 동시에 부딪히면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저희 동아리에서 제일 자주 일어나는 충돌이 뭐 약간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액티비티파 그리고 약간 감성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1: 아~
4: 감성 사진파가 있는데요.
1: 네.
4: 이게 실제로 통영 여행에서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1: 오 통영 네네. 좋죠.
4: 저희가 이제 학과 전체에서 그 길동아리만 간 게 아니라 학과 네. 전체에서 관광가다 보니까 이렇게 답사를 가기도 하는데 그때 통영을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1: 네.
4: 이제 통영에 어드벤처 타워라는 네. 이스트림 레포츠 시설.
1: 그 탐에서 막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4: 어, 네, 맞아요.
1: 탐에서 내려오는 거.
4: 네네.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통영 거리가 엄청 예뻐요. 벽화 마을도 많고.
1: 맞아요.
4: 네, 골목골목 감성이 넘치는데 이제 감성파 친구들이 이제 골목에서 사진을 찍자. 원래는 이제 택시 타고 바로 어드벤처 타워로 이동하는 그런 경로였는데.
1: 네네.
4: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러면 골목도 이제 즐기고 이제 어드벤처 타워도 갈 수 있는지 걸어서 가자. 네, 걸어서
1: 두 군데를 다 하자.
4: 네, 네. 어드벤처 타워를 가자고 했는데 이제 가는 데만 1시간 반 걸려서 그래서 걷고 또 걷고 사진 찍고 또 찍다가 다들 이제 근처까지 도착했는데 방전이 돼서 결국에 이제 택시 타고 그냥 복귀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들어주는 척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하나는 못하게 되는 약간 그런 그림이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불만이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약간
1: 그런 게 합니다. 많겠네요.
4: 네.
1: 근데 또 사진 쪽이세요? 아니면 저기 액티비티 쪽이세요?
2: 저요?
1: 나머지 세 분은?
2: 저는 액티비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액티비티 네. 쪽. 현우님이랑 제이님은?
5: 저는 사진.
1: 사진?
5: 네.
1: 예쁜 벽화마을 그런 데 사진 찍는 거.
5: 네.
1: 현우님도 액티비티 같은데?
3: 아, 네. 그렇긴 한데 저는 다수의 의견에 존중을 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1: 아,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3: 네.
1: 네, 좋습니다. 자, 한번 네 번째 여쭤볼게요. 여행을 이제 준비하시는 중이거나 아니면 여행 중일 때 힘들었던 에피소드 또 즐거웠던 에피소드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5: 네.
1: 좀 한 가지씩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했다시피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역시 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MT나 여행을 기획할 때 회장이나 부회장 입장에서는 부원들이 비용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때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사비를 쓰면서까지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번에 이제 MT 여행에서 이제 회장님께서 무려 13만 원을 사비로 태우셔가지고
1: 스폰.
2: 네. 그래서 이제 부원들이 3만 4천 원 가격에 갈 수 있도록 1박에 네, 그렇게 열심히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모두의 만족을 맞추는 일이 가장 어려운데,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갈지, 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또 어떤 활동이나 게임을 할지 하나까지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부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까 진행자님께서 일찍 눈치를 채셨다시피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예를 들면 회장님이나 저처럼 이제 동아리 안에서 커플이 탄생하는 이른바 꽈시시 같은 일도 생기고요.
1: 잠깐 아까 아니, 현우님 얘기였잖아요.
2: 제 남자친구고 이제 여기 회장님도 동아리 안에서 이제 부원과 꽈시씨가 탄생해서
1: 아 그럼 제이님이 싱글이시고
2: 네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부회장님이 3학년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2: 전 2학년.
1: 2학년이고 현우님도 2학년.
2: 네.
1: 두 분이 커플이란 말씀이세요?
2: 네.
1: 아, 두 분이서 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1: 예쁜 사랑하십시오.
3: 귀여워. 회장님도 또 계시거든요.
1: 왜 같이 안 오셨어요?
4: 자고 이쯤. 있습니다.
1: 아, 같은 부원인데
2: 네.
1: 함께 왔으면 정말 대박이었겠다.
2: 제이가 외로울 뻔했는데
3: 또 회장님이 또 자고 있는 사람도 깨우긴 좀 그래서 혼자 오셨다고.
1: 배려하는 회장님.
3: 네.
1: 배려와 희생.
4: 항상 덕목이죠 회장.
1: 그럼 부회장님 저기 여행 동아리에서 만나서 이제 사귀시는 거죠?
2: 네. 근데 이렇게 좀 겹쳤어요, 사실. 같은 과하고 또 같은 학년이라니까.
1: 아, 그러네요.
2: 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MT 때 저희 이제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먹다가 분명 고기를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고기가 갑자기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2: 알고 보니까 같은 장소에 다른 학교도 MT를 와 있었는데 술자리 분위기 속에서 다른 학과 학생분들이 저희 고기를 본인들 고기와 헷갈려서 가져가셨던 거예요.
1: 헷갈릴 수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약간 좀 한잔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1: 같이 어울려서 먹은 상황이 모를까
2: 테이블이 좀 겹쳐가지고
1: 아, 저희가 그래도
4: 그 고기 질이 진짜 좋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4: 그 훔쳐가면
1: 그러지 않았을까요? 암만 어떻게 헷갈릴 순 없어.
2: 그렇죠. 근데 또 팩도 달라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엔 상당히 당황했지만 상황을 잘 정리해보니 이미 다 드신 상태였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멋있게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상황을 딱 설명하시고 저희 고기 다 드셔버리셨다. 고기 내놓아라. 이렇게 딱 진짜로 고기를 받아오셨습니다.
1: 오, 그분들의 고기를?
2: 네네. 이제 먹으면서도 근데 아, 우리 고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같은 도나 시에 있는 대학인가요? 저 다른 타지역 대학인가요?
2: 전북대였던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에요?
1: 이미 나와버려서 이미 나와버려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대로 담아낼지 편집을 할지는 제이비라는 얘기잖아요.
2: 네네.
1: 아, 제이비가 고기를 가져가 버렸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재미이면 재미잖아요. 그렇죠?
2: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여행을 통해 나에게 변화된 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5: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어떤 상황에 대처할 때 되게 유연해진 것 같아요. 뭔가 길을 잃는다거나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계획대로 안 풀리는 상황들이 올 때 좀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여유가 생긴 것 같거든요. 여행이라는 게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는 계획대로 안 풀리면 좀 불안하고 많이 짜증이 났었는데 이제 안 풀리는 것 또한 이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1: 그렇죠.
5: 예, 이것도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겠지.
1: 그럼요.
5: 하면서 좀 웃어 넘길 수 그러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인드가 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가는 여행 기분 좋게 다녀오면 좋잖아요.
1: 그럼요.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일상에서도 좀 좀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럼요. 저희가 말보다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애 조사님들도 지행 합의를 말씀하셨잖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그걸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여행가요. 그렇게 지금 제이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거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
5: 네.
1: 그러니까는 여행 안 해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네. 하지만 그들보다 나는 앞서 있다. 이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 그렇죠.
1: 훌륭하십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4: 저희가 작년에 그 공모전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지역 그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쇼폼 만들기 이런 제작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네.
4: 그런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이런 쇼폼을 제작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다 찍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쇼폼은 이제 세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네. 약간 릴스나 이런 거. 근데 보니까 저희가 가로로 찍었더라고요. 영상을 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1: 화면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4: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짜 고난이 좀 있었거든요.
1: 재밌다, 재밌다.
4: 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전에 좀 진짜 좀 잘 준비하고 가자. 이런 좀 변함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3: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자고 끝이었는데 이제 또 여행 동아리에 들어와서 학과 사람들과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저에 대한 여행에 대한 발전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해야 되구나.
4: 그 어떤 발전?
3: 단순히 이제 뭐 좋은 숙소를 가고 그런 것만이 아닌 관광을 하고 관광도 하고 이제 뭐
1: 편집할까요?
3: 말 그대로입니다. 다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활동이 좀 더 저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1: 나 자신의 내면 세계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3: 아, 그렇죠.
1: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3: 네, 그 말이 밖으로 안 나왔어요.
1: 그렇죠. 제가 정확히 찝었죠?
3: 네.
1: 네. 아, 현우님이 생각이 깊으시다니까요.
3: 감사합니다.
1: 네. 부회장님은?
2: 네, 저는 그 혹시 핑거 프린세스라는 말 아세요?
1: 핑거 프린세스?
2: 네. 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네. 이제 옆에서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카페를 가려면 카페 어디 갈 거야? 물어보면 친구가 옆에서 쳐다보고 그럼 거기 몇 시에 연대? 하면 친구가 쳐다보고 하니까 저는 질문만 하고 찾아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단어를 몰랐는데 대학교 와서 야, 너 핑거 프린세스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친구가 그게 뭐냐 하면서 이제 잠깐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런 여행을 하다 보니 또 부회장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찾아보고 이런 게 좀 늘어지지 않나. 그래서 뭐 가족여행 가거나 하면은 이제 친구나 여행을 다 같이 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1: 조금 그런, 나서서 본인이
2: 네,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1: 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와서 마지막 주제 해보겠습니다.

0: 네, 신청해 주신 곳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왔습니다. 자, 즐거운 청춘을 보내고 계시는 전주대학교 여행 동아리 길 회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여행과 전주입니다. 만약에 타 지역 친구들에게 전주 소개한다면 먼저 데려가고 싶은 곳과 그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타 지역 친구들에게 전주를 소개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를 이야기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주는 단순히 전통과 음식의 도시를 뛰어넘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영화제는 이제 독립영화나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처럼 변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영화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 곳곳에 가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관객들이 직접 참여를 할수 있는 행사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이제 전주를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문화나 그 예술을 접할 수 있는다는 점이 큰 매력인데, 이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은 평소에 이제 비교적으로 여유롭고 차분한 도시의 분위기지만, 영화제 기간이 되면 이제 활기하고 이제 창의적인 에너지가 더해져서 전주의 또 다른 얼굴을 또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친구들에게 전주를 소개할 때 이제 전주의 전통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문화 도시 전주라는 인상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주 국제영화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전주 국제영화제 좋죠. 그렇죠?
2: 저는 전라북도 이제 전북 현대.
0: 전북 현대
2: 네, 축구가 또 유명하잖아요.
0: FC 예
2: 네.
0: 승리하라 전북
2: 맞아요.
0: FC
2: 알레!
0: 예
2: 네, 약간.
0: 알레 알레오
2: 네.
0: 알레 알레 아 제가 팬이어서
2: 아, 진짜요?
0: 알레 알레 예
2: 그래서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약간 좀, 너도 축구 한번 봐봐라.
0: 경기 있을 때
2: 네, 이렇게 해서 저 원래 고등학교 때 축구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0: 네
2: 제 친구가 진짜 광팬이 내가 있었어요. 전북현대 광팬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전북현대를 보기 시작되었고, 그런 것처럼 약간, 너도 한번 봐봐, 약간 이렇게 대학교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야구하고 농구가 저 멀리 갔기 때문에
2: 네.
0: 축구만큼 지켜야겠죠?
2: 그쵸.
0: 네.
3: 덕진 호수 다들 아시죠?
0: 덕진 호수라 함은 저기 말하시나요? 연꽃 있는데?
3: 예, 맞습니다. 거기만큼 뛰어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밤에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 여자친구 생기는 게 무조건 100%.
0: 밤 감성 좋습니다, 거기.
3: 맞습니다.
2: 선배님, 거기서 생겼어요?
3: 아, 그썸탈때 이렇게.
0: 썸탈 때.
3: 맞습니다.
0: 야경이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0: 최근 새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불, 이렇게 다리 새로 만들어가지고 불 들어온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호수로 표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 연못. 네. 아, 근데 바라보는 내 마음이 호수같이 느껴지면 호수지 뭐.
3: 진짜 따뜻한 말씀이십니다.
0: 그죠? 네. 네. 훌륭하시,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회장님.
3: 감사합니다.
0: 제이님은.
4: 저는 아직 전주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0: 네.
4: 전주를 잘 모르는데,
0: 응.
4: 잘 모르니까 전주대학교에 데리고
0: 네.
4: 오죠.
0: 아니, 저기 캠퍼스 넓고 한
4: 그럼요.
0: 바퀴 뺑 산책하고 둘러만 봐도 좋잖아요.
4: 그럼요. 저희 분수대도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대학교에
5: 귀여워.
0: 분수대가 있어요? 아니,
5: 그럼요.
0: 어떻게 대학교 캠퍼스에 분수대가 있을 수 있지?
3: 말도 안 돼.
0: 그러니까요. 훌륭한 친구. 대단하다,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5: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주 시민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혹시 여행지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 갔다 왔는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2: 저는 이제 여행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해외여행도 정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처럼 여행 선택지도 많고 취향도 다양해진 초개인화 시대에 오히려 멀리보다 가까운 곳에서 천천히 쉬는 여행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껴서 여러분들께 전라남도 담양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소세원.
2: 그쵸. 담양은 이제 제가 한번 여전히 가족들이랑 갔는데, 화려한 관광지라기보다는 그냥 걷고 쉬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오히려 대나무 숲 사이를 걷는데, 뭐 오히려 좀 시끄러운, 저희 가족이 좀 시끄러운 편이어가지고, 저희 가족만 가장 시끄러웠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특별한 일정 없이도 공간 자체가 주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여행이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네, 뜨거운 여름에 갔었는데 대나무가 많으니까 네.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더라고요.
2: 그렇죠.
0: 중록원 소세원 맞나요?
2: 그 무슨 메타세
0: 메타세콰의 길도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0: 네, 맞아요. 추천하고 싶은 거 회장님의 마음속?
3: 아 저는
0: 회장님의 마음속으로 여행지를 추천합니다.
3: 다 들어오세요.
0: 전
3: 충청남도의 대천.
0: 대천 그럼요.
3: 추천드립니다.
4: 저는 대천. 전라남도의 고흥 추천드립니다.
0: 고흥도 네. 한번 가보셔야
1: 전주가
0: 돼.
1: 짱입니다.
0: 김제도 있고.
2: 네, 김제는 김치 제육이어가지고.
0: 네. 자, 그럼 이건 여쭤볼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
2: 네.
0: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행 이야기 말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또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대학생으로서 자,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그 요즘에 저희 또래분들을 보면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요. 학점이나 스펙, 취업, 미래 걱정 등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얼굴 보면 다들 뭔가 무거운 걸 예,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여행 가면 가끔 계획이 완전히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버스를 놓치거나 맛집이 문이 닫거나 아니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렇게 틀어진 순간에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를 놓쳐서 기다리다가 동네 할머니랑 대화도 하고 맛집 문이 닫혀서 들어간 이제 허름한 식당이 이제 인생 맛집이 되기도 하고 저 인생도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뿐이고 그래서 저는 또래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끔은 그 무거운 짐 잠깐 내려놓고 아무 계획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보세요. 그게 여행이든 동네 한 바퀴든 카페 한 곳이든 이제 저희 동아리 이름처럼 여러분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빛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 야. 박수.
3: 와, 울어.
0: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분.
2: 네, 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0: 네.
2: 자, 이렇게 듣고 계신 모든 여러분 약간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절대 의심치 마세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민만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뭐 슬플 때 슬픈 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슬프면 그냥 펑펑 우시고 기쁘면 그냥 엄청 웃으시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1: 좀 짧게 해도 돼요?
0: 네, 그럼요.
1: 그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0: 화이팅. 네.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0: 화이팅.
1: 화이팅.
0: 연애도 화이팅.
1: 화이팅.
0: 제이님.
4: 아 저 사실 현우 선배님이 하시려던 말 한 말 제가 하려고 했는데 뺏겼는데 저도 지금 1학년, 아직 1학년이지만 이제 과제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다른 활동들도 하면서 알바도 하고 이제 열심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모두 저처럼 이렇게 저보다 더 바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화이팅! 화이팅!
0: 네네네 화이팅!
4: 아니 선수 뺏겨가지고
0: 화이팅! 네 아니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여행을 사랑하는 전주대학교 여행동아리 길 회원님들과 함께하다 보니 이제 마치할 시간 됐습니다.
3: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네, 사랑합니다. We are the world.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대 여행동아리 길 부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천지유니버스 로컬의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도 있고요. 그리고 표정, 손짓, 몸짓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몸짓의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전하는 둠칫댄스 스튜디오 정민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오늘 로컬 이야기 또 함께 주시는 우리 정민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둠칫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며 둠칫 아트 프로젝트의 대표 정민아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만 들었을 때는 또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일 하시는지까지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무용수로서 해마다 지역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전주 둠칫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미 무용이랑 댄스 클래스, 그리고 둠칫 스튜디오를 떠나서 외부 강사로도 프리랜서로 엔잡러의 삶을 살고 있어요.
0: 네. 자, 일단 스튜디오 이름이 둠칫입니다. 둠칫. 굉장히 또 귀여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둠칫이라는 귀여운 이름으로 스튜디오 이름을 정하게 되셨습니까?
1: 이제 스튜디오 이름은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0: 네.
1: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0: 네.
1: 항상 우리 옆에서 매일 이렇게 춤을 춘다는 의미로 데일리나, 아니면 약간 멋있어 보이는 이름 있잖아요.
0: 네.
1: 현대무용이 모던 댄스인데, 모던 제이, 이런
0: 어,
1: 식으로
0: 네네.
1: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춤을 조금 친근하게 알려주고 싶고,
0: 네.
1: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다가, 둠칫, 둠칫, 두둠칫? 이러면서, 평소에 입에 딱 붙는 이름을 원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에
0: 네.
1: 이렇게 스튜디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0: 확실히 그 전에 고민하셨던 이름들과 이 둠칫을 좀 비교했을 때 둠칫이 좀더이 마음의 벽이 굉장히 문턱이 좀 낮은 느낌이긴 하네요. 그럼 어떻게 이 이름으로 효과를 좀 톡톡히 보셨습니까?
1: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홍보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0: 네.
1: 부담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원님들께서.
0: 그러면 지금 이 스튜디오가 어디에 위치해 계시죠?
1: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0: 또 월세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1: 그래서 엔잡러예요.
0: 아,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엔잡러라고 하셨는데 좀
1: 네.
0: 더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넘어가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0: 네.
1: 무용수로서는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0: 아,
1: 사업으로 공연을
0: 네네.
1: 올리고 열정 페이 정도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그렇게
0: 네.
1: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둠칫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전에는 무용 프리랜서 강사였어요. 그래서
0: 네.
1: 유아 발레나 아직까지 조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0: 이제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된 수입원이 보통 그 예술 지원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접수받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1: 이제 서류 접수할
0: 그렇죠. 네네.
1: 시기죠.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주위에도 이렇게 지원 사업 많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1: 맞아요.
0: 어떻게 이번에 취미를 잘 하고 계십니까?
1: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지원 사업을 조금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1: 네.
0: 지원 사업 하시면서, 전주.
1: 네.
0: 이제 사실 뭐 가장 위에는 이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이제 뿌리는 뭐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전주에서 이런 지원 사업 하기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요?
1: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0: 그래도 간단하게 좀 대충 한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1: 일단
0: 네.
1: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아,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니까. 왜냐면 전주도 사실 예술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네.
1: 일단 지원금이 적습니다.
0: 아, 근데 그럼 지원금이 어쨌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1: 그렇기는 한데,
0: 네.
1: 이제 저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청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직 저도 경험하기 전이지만 더큰 무대는,
0: 네.
1: 지역마다도 지원금이 같은 지원 사업이어도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그런 부분이랑, 이제 두 번째는, 무용수들이 좀 없어요. 지방이다 보니까.
0: 아, 그럼 같이 하실 그 인프라가 좀 적다는 말씀인가요?
1: 네. 만약에 네. 지원 사업이 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선정이 되면은 거의 인원이 비슷하다 보니까
0: 아.
1: 일정 조율하기가 조금 어려움도 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부분.
0: 아, 그러면 네. 이제 같은 분이 이제 여러 팀을 이제 같이 네. 하시는 거군요.
1: 네, 네.
0: 어. 와.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아, 누군가 일정이 안 되면
1: 네,
0: 어떻게
1: 맞아요.
0: 하세요? 다른 지역에서 데려오나요? 컨택을 하나요?
1: 아니요. 지원 사업을 하는 그 시기에는
0: 네.
1: 정말 밤 늦게도 만나고 새벽에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그냥 일단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단순히 사업이 됐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라
1: 맞아요.
0: 그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또 힘들고요. 혹시 하나 더 있나요?
1: 하나 더는
0: 네.
1: 연습실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저는 둠치 스튜디오가 있어서
0: 네.
1: 저는 해소가 됐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스튜디오를 언제 개원 오픈하셨죠?
1: 2020년도예요.
0: 세상 힘들 때입니까?
1: 네. 근데
0: 네.
1: 저는 오히려 그때가 소그룹으로
0: 네.
1: 운동을 했어야 해서
0: 아.
1: 괜찮았어요.
0: 그래요?
1: 네.
0: 그럼 벌써 5년째 같은 자리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1: 네.
0: 존경스럽습니다. 그 정말 나라의 그 굵직한 사건들을 다 한 자리에서 버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또 이렇게 5년을 한 자리에서 이겨낸다는 것에 일단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툼칫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이곳이 오시는 회원분들께 어떤 가치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네, 사실 둠칫 댄스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0: 네.
1: 1번으로는 춤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운동으로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많이 오는 곳이지만 사실 이제 제가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춤이라는 게 학습 목표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추면서 뭐 저만의 고유한 가치나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춤은 1번이긴 하지만 2, 3, 4, 5 이외로 조금 다양한 것들을 회원님들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네. 자, 그러면 일단 춤이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를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혹시 춤이 운동이 많이 됩니까?
1: 엄청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다이어트에 좋아요.
0: 또 요새 그 다이어트가 또 재미없으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춤추면서 하면은 또 흥미롭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그 회원분들이 뭐라고 해요? 커리큘럼이 뭐 주 몇 회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1: 일단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조금 아직도 많이 생소해 하셔서 주 1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주 2회에 탄츠라는 장르가 또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0: 네.
1: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더 하고 싶으시면은 주 3회를 하셔도 되고 선택해서 하시는 편이에요.
0: 그러면 이렇게 1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와서 듣고
1: 네.
0: 각자 집에 가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오시는 건가요?
1: 저는 연습을 네. 하지 말고 오라고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고 또 저랑 하시면 돼요 라고 하는데
0: 네.
1: 연습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란다 이런데 자기 모습 비춰가지고
0: 네네.
1: 달라졌는데? 하면은 연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이렇게 동작을 좀 까먹지 않나요?
1: 그래서 저는 항상 영상을 남겨드려요.
0: 아, 보고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1: 네.
0: 할 수 있게
1: 네.
0: 야, 참, 굉장히 그 커리큘럼이 역시 네. 탄탄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1: 네.
0: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춤이 1번이지만
1: 네.
0: 그 춤을 매개체로 그 외에도 뭐 2, 3, 4, 5번을 이렇게 측정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1: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 미나 대표님의 이제 그 2번, 3번까지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1: 딱 정리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0: 네.
1: 일단 춤을 추려면 음악이 필요하고
0: 네.
1: 그리고 그 음악을 듣다 보면
0: 네.
1: 뭐 더 나아가서는 팝이나 다른 장르도 있겠지만 발라드만 봐도 가사들이 있고
0: 네.
1: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 부분만 생각해봐도 제 생각에는 2, 3, 4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추억이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그냥 꼭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뭐 사물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0: 네.
1: 뭐 모닝커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 우리한테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 내려져 있는 것들을 춤을 추면서 한 번 더 짚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0: 되게 좋은데요.
1: 네.
0: 약간 본인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보는 매개체로 이제 춤을 이용하시는
1: 맞아요.
0: 거군요.
1: 네.
0: 그러면 사실 근데 이 춤을 추면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1: 처음에는
0: 그렇죠. 춤 동작도 신경 써야 되고
1: 맞아요.
0: 하는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나의 어떤 삶을 되돌아보는 경지가 되려면 혹시 어느 정도 몇 개월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하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요?
1: 일단 그 경지는 사람마다
0: 네.
1: 너무 다른데
0: 아.
1: 제가 생각하기로는
0: 네.
1: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0: 아,
1: 그냥
0: 다 개인적으로?
1: 네, 1, 2회만 해도 그냥 힐링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0: 네.
1: 어떤 분들은 해도 모르겠어, 선생님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네네.
1: 각자의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우리 미나 대표님은 이제 그래도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워낙 예술은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미나
1: 네.
0: 대표님이 그래도 더 뭔가 나는 이거에 좀 집중해서 알려주고 싶다 아니면 이런 선호하시는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나 대표님이 가장 주로 좀 이렇게 학원생 우리 회원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게 있으세요?
1: 저는
0: 네.
1: 다양한 거를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음악
0: 다양성.
1: 선택도
0: 네.
1: 다양하게 하고요. 그리고 가사를 꼭 먼저 짚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노래는 이런
0: 네.
1: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의 이제 감정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느꼈어요까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0: 그 대표님이 먼저 그렇게 얘기,
1: 네.
0: 말씀을 하시고 회원분들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가요? 분들도?
1: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면서 그냥
0: 네.
1: 웃어주시기도 하고 그것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1: 네.
0: 가르친다는 게. 그러면 이제 그 회원분들께 이제 움직임을 넘어서 이제 이런 어떤 동기부여나 삶의 한 부분을 좀 풍요롭게 채울 수 있다라고 좀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렇게 현대무용을 배우고 났을 때 우리 회원분들의 좀 반응은 어떠신가요?
1: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0: 네.
1: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른 운동과는 또 다른 면이 높낮이도
0: 네.
1: 다르고 방향의 전환 같은 부분도 다른 운동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 속도 같은 것도 음악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적응을 하시는데 조금 생각보다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기는
0: 그래요?
1: 해요. 근데 이거를 조금 경험하고 나서는
0: 네.
1: 너무 좋다. 몸을 평소에 움직이지 않던 움직임과 또 음악에 맞춰서 박자 같은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현대무용과 아니면 그 현대무용만의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게 있나요?
1: 자유로움하고 감정 표현이죠. 현대무용은.
0: 그럼 자유로움이라고 하면 어떤?
1: 제가 생각했을 때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정해주는 거에 따르는 거에 익숙하고 한데 저희 경험담으로 회원님들께서
0: 네.
1: 제가 만약에 뭐 오른손을 귀 옆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다 보면은 그냥 머리 옆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귀랑
0: 네네.
1: 머리랑 가까우니까.
0: 네네.
1: 그랬을 때 제가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그걸 되게 낯설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하면 틀린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0: 네네.
1: 현대무용은 그냥 자기만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저는 조금씩 벗어나는 거는 전혀 괜찮아요, 더 멋있어요, 더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
0: 대표님도
1: 네.
0: 칭찬 보시신데요?
1: 저 칭찬 보시예요.
0: 아름 다 근데 사실 저도 들으면서 아 순간 그래 귀에 갖다 대야 되는데 내가 머리 갖다 대면 그리고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랑 또 다르면 저도 모르게 약간 훔치될 것 같긴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대표님께서 괜찮아요라고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어떤 나의 이 감정이나 이런 표현을 할 때 더 자유롭고 대표님을 믿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렇게 제가 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다 하고 싶어요. 저번 주에는 요가 하시는 분이 와셨었는데 요가도 하고 싶어지고
1: 한번 꼭 해보세요 요가.
0: 아 그래요? 요가 하세요?
1: 저는 해요.
0: 와 요가가 저한테는 아직 너무 장벽이 높긴 한데 한번 관심은 있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WIM, WIM의 슈퍼노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로컬의 이야기. 오늘은 우리 춤으로 많은 분들께 가치를 주고 계시는 정민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아 대표님은 또 이제 춤을 우리 본격적으로 업으로 삼으신 지 혹시 몇 년째 되실까요?
1: 한 15년
0: 아,
1: 정도?
0: 진짜요?
1: 네.
0: 업으로?
1: 아, 업으로? 그러면,
0: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1: 13년 정도?
0: 그래요?
1: 네. 졸업하고 바로 했으니까. 나이가 탄로 나는데요?
0: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이제 졸업이라는 게 뭐, 고등학교 졸업도 있고요.
1: 네.
0: 예, 많으니까. 자, 그러면, 13년, 1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이제 춤에 온전히 좀, 이렇게 갈아 넣으셨는데, 춤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 같은 게좀 있을까요?
1: 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계기라기보다는 그냥 춤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춤이 너무 좋았고,
0: 네.
1: 그리고 원래 꿈이 예술가였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0: 네.
1: 근데 춤이 제일 좋더라고요.
0: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초등학생 예술가라는 꿈을 꾸긴 사실 힘들거든요. 뭔가 뭐 연예인
1: 맞아요.
0: 아니 뭐 가수 뭐 이런 식인데, 그럼 어렸을 때 해보셨던 그 예술이 뭐뭐 해보셨어요?
1: 저는 미술도 해봤고,
0: 네.
1: 서예도 해봤고요.
0: 아, 네.
1: 그다음에 약간 예체능을 다 좋아해서 제가 쇼트트랙도 타봤고요. 그리고 성악도 해보고,
0: 네.
1: 제가 못 해본 건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0: 와, 진짜 다 해보셨네요.
1: 네.
0: 그러면,
1: 조금씩.
0: 그러면 원래 전주 토박이세요? 아니면?
1: 전주 토박이입니다.
0: 그 어렸을 때 전주 쇼트트랙 배울 만한 곳이 있었나요?
1: 초등학교 방과후가
0: 아,
1: 있었어요.
0: 그래요?
1: 네.
0: 야, 전주가 옛날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꿈을 꾸셨고, 그러면 이제 춤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언제세요? 만약에 딱 춤을 처음 춰보고 나서, 오, 나 이거 좀내 쪽이다. 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언제실까요?
1: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저는.
0: 네.
1: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난 무조건 나중엔 멋있게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했었지.
0: 네.
1: 처음에 아, 이 길이 내 길이다. 뭐, 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보통 이제 이걸 내가 업으로 삼으려고 하면
1: 네.
0: 내가 이거를 좀, 나 이거 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이제 좀 업을 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춤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1: 그냥, 너무 좋으니까. 지금 못해도 나는 그냥 나중엔 다잘될 거야. 라고, 그냥
0: 긍정적인 마인드가 옛날부터
1: 막가파.
0: 있으셨군요.
1: 네.
0: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면 그 처음 배우셨던 춤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처음 배웠던 춤은
0: 네.
1: 재즈 댄스였어요.

0: 배웠어요.
1: 어디서요?
0: 전북대 쪽에서
1: 아, 그냥 이렇게 학원에 무작정 등록을 하셔서 가신 거예요?
0: 배웠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완전히 댄서의 꿈을 가지기 이전에는
1: 네.
0: 아이돌 가수 같은
1: 아,
0: 그런 게 꿈이었는데,
1: 네.
0: 그러면 이제 춤을 배워야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까운, 그때 당시에는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1: 그쵸.
0: 그래서 전북대에서 재즈 댄스를 처음 초등학생 때 배웠는데
1: 아,
0: 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러면 첫 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춤을 배워 오신 거군요.
0: 멈췄었죠.
1: 아,
0: 왜냐면,
1: 그래요?
0: 네,
1: 네네.
0: 예술가의 삶이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
1: 네.
0: 부모님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었어요. 반대를
1: 아.
0: 하시고, 네, 제가, 뭐, 저 혼자 약속을 하는 거죠. 부모님하고. 엄마마다 이번에 시험 이만큼 하면은 무용학원 보내주세요. 뭐, 살을 빼면 무용학원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1: 네.
0: 결국에는 보내주시더라고요.
1: 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실천력,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어떤 딜을 할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자아가 확실한 이런
0: 맞아요.
1: 부분들이 요즘 세상에 또 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딸이 이렇게 딜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좀 어떠셨습니까?
0: 무조건 안 되었죠.
1: 아, 그래? 아, 또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아니군요.
0: 네.
1: 네.
0: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었고,
1: 그쵸. 네.
0: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가 지금의 나이가 되보니까 그때 마음도 이해는 돼요. 네, 무조건 안 되었어요. 그때
1: 네네.
0: 당시에는.
1: 그쵸. 저는 이제 이 전문 사회자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적당히 좀 하고.
0: 아, 지금도요?
1: 저도 이제 한 10년 차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으니,
0: 맞아, 맞아.
1: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아보는 거 어떠냐라고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저는 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옛날에는, 아이,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 일로 잘 되고 있으니, 믿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대표님의 이 어떤 커리어를 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지금의
0: 그쵸.
1: 부모님 반응은 어떠십니까?
0: 지금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 네.
0: 엄마는 기술 배워볼래?
1: 다 똑같네요.
0: 네,
1: 다
0: 포기하지
1: 똑같은.
0: 않으시고 그러셨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일단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고, 저의 뭔가 예술의 끼나 이런 감성 같은 거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거든요.
1: 네.
0: 아빠는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는 좋아하시면서도,
1: 네.
0: 김밥집 해볼래? 하시기도
1: 네네.
0: 하고, 그래도 공연은 항상 와주세요. 빠지지 않고.
1: 근데 그게 참 힘이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러니까 말로는 나를 응원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나를 응원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매번 공연 때 와주시는 거고, 결국 나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네. 자, 이렇게 또 갑자기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년 동안
0: 네.
1: 둠치 스튜디오 운영하시면서 생긴 뭐 특별한 에피소드 요런 게 있을까요?
0: 특별한 에피소드니까
1: 네.
0: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1: 좋죠.
0: 처음 스튜디오 오픈하면서부터,
1: 네.
0: 이제 전문 예술인들하고 하는 느낌하고
1: 네.
0: 성인분들하고 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1: 그쵸.
0: 입시라는 이큰 틀이 있냐 없냐가 있으니까
1: 네.
0: 좀더 성인분들이랑 하는 게 편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대중들한테 공감되는 내용으로 저도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안고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나는 성인 취미 이런 무용단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거를 작년에 제가 이뤘어요. 큰건 아니지만. 그래서,
1: 축하드립니다.
0: 예, 네, 그래서 두 번의 공연을 함께 회원님들과 했었거든요.
1: 네.
0: 그 순간들이 제일 행복했죠. 그 에피소드가.
1: 그러면 사실 어쨌든 대표님도 입시라는 걸 통해서 그런 과를 나오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시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학원 열었을 때.
0: 그쵸. 아무래도 그쵸? 익숙한 거다 보니.
1: 네네. 그러면 근데 이제 입시를 떠나서 이 예술을 일반인들이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바꾸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일반인이 이 현대무용이라는 거를 좀 부담 없이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신 부분 이 있을까요?
0: 일단은 제일 가장 단순하게는 음악 선정이죠. 음악 선정이고 이제 뭐 이제 현대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조금 비트가 있거나 네. 어두운 그런 무드의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해요. 현대무용 할 때는.
1: 아, 네.
0: 이제 아무래도 현대 예술이다 보니까 정해진 네. 게 없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가다가 뭐 이제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저는 대중적인 노래를 선택하는 게 제일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악 선정을 제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이 어색해도 내가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틀면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음악 선택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그 취미 무용단을 만드셨는데, 그 가장 그 수강생들로 이루셨던 가장 첫 결과물이 뭘까요?
0: 버스킹을 주로 하는 카페였어요, 거기가.
1: 오, 네.
0: 그래서, 그때, 저희 무용 전문 예술인으로 무용 활동하시는 무용수 세 분, 네 분 정도 하고 네. 나머지 한 다섯, 여섯 분 정도가 회원님으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50분을 공연을 했어요.
1: 진짜요?
0: 네. 그래서 네. 뭐 3분짜리를 조금 하기도 하고 5분짜리 이런 식으로 조금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버스킹 공연을 했죠, 그때.
1: 그러면 그 관객분들은 그냥 그 카페에 오신 손님들을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뭐 모집을 하셨나요?
0: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출연하는 분들의 지인분들이랑 네. 그때 당시에 카페에 계셨던 손님들 해가지고요. 그때 진짜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한 50분 넘게 관객으로 있으셨던 것 같아요.
1: 부대 하시는 맛이 낫겠네요, 그 분들도. 네. 어머.
0: 맞아요.
1: 근데 사실, 그, 이제 무대를 그냥 만들어 주셨다라고 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무대를 만드는 일, 이 기회를 만드는 일이 쉽진 않아요. 특히 전주에서.
0: 그쵸.
1: 왜냐면, 이 대관도 힘들 뿐더러, 뭐, 음악을 틀어야 할 음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도 중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단순히 기회 하나를 만드는데 참 많은 품이 들어가는데, 또 대표님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여기서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회원분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저의 노력?
1: 네.
0: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
1: 네.
0: 부담을 드리지 않았고요.
1: 제일 좋은 부분 아닌가요, 그게?
0: 그쵸.
1: 네, 제일 중요한데.
0: 일단 내가 내 일 이외에 취미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까지 조금 힘들게 되면
1: 네.
0: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료가 없이 진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 그러면 대관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대표님이
0: 그때는 카페에서 네. 장소를 그냥 지원을 해주셨고 음향 기기도 지원을 해주셨고 사회자가 필요했는데
1: 네.
0: 저희 남편이 해주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죠. 왜냐하면 저희 남편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1: 네.
0: 시민 예술인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1: 그쵸.
0: 그렇게 하고 뭐 스텝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인들이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1: 네.
0: 자랑하라고 하시니까
1: 네.
0: 두 번째는
1: 네.
0: 이제 그때도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공연이.
1: 네.
0: 그때는 이제 티켓을 한번 제가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전석 매진이었어요. 적게 한 50장 정도 그때 팔았었는데 그때 뭔가 희망을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 전주에서.
1: 그러면 그 티켓비가 어떻게 좀 순수익이 났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0: 이제 저의 인건비로 계산을 하자면 수익이 없지만
1: 아, 그렇죠. 예.
0: 그래도 제가 그 돈으로 이제 그때 같이 출연을 해주셨던 분들하고 네. 맛있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낸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였어요.
1: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이 취미 무용단이 툼치다트 프로젝트인
0: 네.
1: 거죠?
0: 네.
1: 그러면 이 툼치다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일단 툼치 댄스 앤 아트 프로젝트거든요.
1: 네.
0: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장르랑도 협업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에 아트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1: 네.
0: 그리고 말 그대로 프로젝트예요.
1: 네.
0: 그냥 뭐 컴퍼니가 아닌 프로젝트라고 한 이유는 이제 너무 바쁘잖아요.
1: 네.
0: 뭔가 하나에 집중하기에는 그래서 너무나 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리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프로젝트성 형식이니 시간이 되실 때 같이 합류하고 뭐 너무 바쁘실 때는 또 관객이나 스텝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
1: 네.
0: 그런 마음에 이제 둠치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1: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되면 참여하고 아니면 그냥 도와주고 요렇게 좀 부담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우리 둠치 댄스 앤 아트 프로젝트가 또 잘 될 수 있는 이런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노래 하나 또 듣고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밀레나의 디얼 바르셀로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미나 대표님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항상 오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에 도움이 되었던 나만의 습관 또는 나만의 루틴이 있으실까요?
1: 일단 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업할 내용에
0: 어,
1: 대해서.
0: 네.
1: 왜냐면 제가 완벽해야 회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0: 그쵸.
1: 너무 당연하고 너무 평범한 루틴이긴 한데
0: 네.
1: 저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하는 편이에요.
0: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내가 모든 걸 알고 내가 정확히 알아야 누군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게 어려운데 참 너무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 연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사람마다 참다 다르잖아요. 나는 요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데, 이제 저는 그 가수 B씨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또그 연습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이제 뭐 저는 원래 좋아하니까 막 찾아보긴 했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 연습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내가 세 번을 연달아 했을 때 하나도 안 틀리면 성공, 연습 끝. 그러면 이제 뭐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미나 대표님만의 나는 요 정도까지 하면 연습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1: 저는 일단 영상으로 제 모습을 정말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인데,
0: 어, 네.
1: 그 영상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0: 어,
1: 찍어요. 그게
0: 그게
1: 제가 수업을 할때 거의 3, 40초 정도의 분량을
0: 네.
1: 4회 정도에 나눠서 수업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3, 40초의 분량을 거의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
0: 연습을
1: 때까지, 네.
0: 그러면 그 다음 30초를 위해서 또 2시간을 또 연습하시는 거고요.
1: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할 때 그렇죠.
0: 3, 40초를 위해서 2시간?
1: 네.
0: 사실, 아까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진짜 가성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그렇죠.
0: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1: 그렇죠.
0: 3, 40초를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안 좋은 일인데, 근데 이거를 위해서 2시간을 투자한다는 대표님의 이 열정이 좀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2시간이지만 옛날에는 더 걸리셨을 거 아니에요.
1: 더 길었고, 지금도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2시간이지.
0: 네.
1: 예를 들면 안무를 짜는 시간이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0: 그러면 자, 30, 40초를 위해서 투자하는 총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1: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0: 네.
1: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0: 아, 그러면 이 안무,
1: 또
0: 하긴 노래
1: 짜고,
0: 선정부터
1: 그쵸.
0: 시작해서 뭐 안무 짜고 이제 그걸 또내 몸에 습득을 시켜야 되고.
1: 맞아요.
0: 야,
1: 그리고 제일 중요한
0: 네.
1: 건, 그 영상물이 내 마음에 들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가 될 때까지 저는 찍어서 기록을 해요.
0: 그러면 그 영상은 뭘로 찍으세요?
1: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0: 용량이 남아나십니까?
1: 제가 지금
0: 네.
1: 512기가를 쓰고
0: 어,
1: 있는데요.
0: 네.
1: 이것도 부족한데, 드라이브를 사람들이 항상 다 추천을 하거든요.
0: 네.
1: 구글이랑 네이버랑 다안 됩니다.
0: 와, 진짜 이게 열정이고, 이런 모습을 우리 회원님들이 아셔야 돼요. 이 회원님들의 30, 40초를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쓰시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의 30, 40초를 위해서 일주일에 가까운 시간을 쓰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일에 관련된 이제 질문을 좀 하자면,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연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일에 관련된 대표님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 또는 신념 가치관, 요런 게 있을까요?
1: 이제 지원 사업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성격이 조금 다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0: 네.
1: 근데 뭐 딱히 거창하게 정해준 기준이라는 건 없지만 네.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즐길 수 있겠다 싶은 걸 최우선으로 둬요.
0: 대표님이?
1: 네.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정해진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창작하는 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0: 네.
1: 그 창작 중에서도 도전적인 것들? 그런 거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창작 중에 이제 뭐 도전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 이제 무용 작품을 떠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사업 이름을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0: 그럼요.
1: 전주형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네. 다른 장르 예술가들하고 매칭이 되어 작업물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이 있었는데
0: 네.
1: 그것도 제가 막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 랜덤? 매칭 그런 식이었는데
0: 네네.
1: 물론 지망하는 예술가들은 있었지만
0: 네.
1: 그래도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 작업이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이랑 미술 하시는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0: 네.
1: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싫었던 부분?
0: 네.
1: 제가 하기 싫은 작업? 예를 들면 그냥 바이올린에 무용해. 이게 저한테는 재미없어요. 이런 게.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무용 작품도 아닌데 바이올린 작품도 아닌데 근데 미술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도전적인 작품을 저는 제일 1번으로 두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매칭은 여기 그 지원 사업을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1: 네, 일단 지망을 쓰기는 써요.
0: 네네.
1: 그래서 여러 예술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지망하는 거를 토대로 매칭을 해주시는 거죠.
0: 웬만하면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럼 그런 이 랜덤 매칭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긍정 우리 예술가분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아니면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나요?
1: 근데 저 네. 작년에 했던 기스 분들은 네. 다들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랑 돼도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예술가 분들도 그냥 누구랑 돼도 뭐 미디어 아트랑 돼도 뭐 국악이랑 돼도 그냥 재밌는 작품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다들 긍정적이셨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대표님은 그 바이올린과 미술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1: 그때 제가 저희가 같이 만들었던 작품은 짧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0: 네.
1: 택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인간의 이제 온정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해피 박스 투유라고 해서
0: 네.
1: 해피 박스 투유 하니까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0: 버스데이 투유.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0: 네.
1: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얼굴을 보고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예전에 저희 기억을 생각해보면 잡채도 있었고
0: 예.
1: 치킨이라고도 안 불렀었죠. 통닭도 있었고 뭐 피자랑 뭐 시켜가지고
0: 맞아요.
1: 그렇게 생일 파티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대체를 하잖아요. 메시지랑
0: 네.
1: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아날로그적인 것이 다시 필요하다로 저희가 주제를 잡고 이제 미술하시는 분은 박스로 어떤 구조물을 만드시고 이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은 동선을 조금 이용을 해서 저희랑 어떤 그림을 만들고 이제 무용수들은 오브제랑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열심히 그렇게 작품 하나를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1: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나름이긴 그쵸. 하지만 그래도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0: 그럼 3개월 준비하셔서 딱 처음 이렇게 세상에 내보였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1: 이건 좀 자랑인데
0: 좋아요. 저 자랑 좋아합니다.
1: 우신 분도 계셨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랬었지 궁금하다.
1: 하면서 맞아 초대장도 만들었었고
0: 그치 맞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우시는 분을 봤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났겠네요, 대표님.
1: 그쵸, 공감이 된 거니까요.
0: 맞아요.
1: 작품을 만들었던 작업에 대한 공감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0: 맞아요.
1: 감사했죠.
0: 아, 그냥 전에 듣기만 해도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얼마나 좋으셨을지.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같은 사업 지원하셨습니까? 아니면
1: 그 사업은 한 네.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아무래도 많은 예술가분들을 소개하면 네네.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도 도전하고 서류 열심히 쓰고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어쨌든 대표님은 재미있고 약간 또 도전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만의 좀 기준으로 삼고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온전히 대표님께 드리는 이제 PR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는 이제 뭐 홍보를 통해 들으실 대표님의 지인분들 뭐 학원생분들 많은 전주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현대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0: 그게 중요해요. 네.
1: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춤이라고 하면 K-pop 댄스를 많이 수강을 하시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제가 K-pop 댄스 수업도 사실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처음에 현대무용 스튜디오를 오픈을 할 때는 현대무용 재밌는데 내가 재밌어 하는 건데 이거 재밌으니까 다들 재밌어 할 거야라고 이렇게 혼자 귀여운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게 5년째 해보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업도 수업이지만 뭐 거리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했을 때도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게 큰 장르인데 네. 아직까지는 생소하다는 인식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저는 항상 현대무용 재밌어요.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생각이 있으신데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0: 네.
1: K-pop 댄스가 요즘에 뭐 유튜브로도 순서를 보고 독학할 수 있고 하잖아요.
0: 네.
1: 하듯이 현대무용 갑자기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느닷없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무용도 몸을 어떻게 쓰는지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차근히 알려드리는 제가 있으니 현대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
0: 네, 아, 맞습니다. 또 사실 이 현대무용이라는 것 자체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제가 전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주에서는 뭐 춤 학원도 사실 많이 없고요. 특히 현대무용은 더 접하기가 힘든데 또 우리 정민아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현대무용에 빠져드시고 또 매력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현대무용의 매력.
1: 현대무용의 매력은
0: 네.
1: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롭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 그로 인해서 해소하고 마음과 삶까지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0: 네, 그러면 자유로움과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 있는 현대무용 그리고 둠칫 스튜디오 오셔서 마음껏 발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민아 대표님과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26년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며 여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돌아보면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한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기에는 아직 이르죠. 우리에게는 남은 절반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반기를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즐겁게 채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말,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아있는 시간을 기대해보는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존존,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네, FM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79번째 방송 저는 최성원입니다. 첫 곡으로 선호재용 원썸머 드라이브 들어보셨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만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지금 이 계절을 즐기는 시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다음 주면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2026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절반이 지나갔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못한 일부터 떠올릴 겁니다. 뭐 보통 한 해가 시작될 때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뭐 운동 특히 많이들 계획 세우시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있고 뭐 여행도 있고 다이어트도 있고 뭐 등등등 올해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보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벌써 뭐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나가 버렸고 한 게 없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늦었네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절반이 지났다는 것은 아직 절반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난 시간을 만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만큼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잠시 쉬어가면서 다가올 7월 그리고 남은 2026년을 어떻게 채워갈지 천천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네, 인피니트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일에 금요일 날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FM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청년 마음치유 상담 프로그램 청춘와락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거나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심리 상담과 아로마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은 7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되고요. 장소는 청년 이음 전주입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이고요. 매월 선착순 10명을 무료로 모집합니다. 다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아로마와 타로를 활용한 1대1 심리 상담을 받은 뒤 세 차례의 아로마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연속 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네 차례 모두 참석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모집 완료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고요.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청년 활력과 063-281-876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7월 16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에서 제221회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요, 방송인 시연이 강사로 나서 시연이 전하는 사랑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오늘, 더 사랑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 그리고 작은 선행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는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45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관 063-281-53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입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서요.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요.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독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

0: 네, 최유리 바람이 참 좋은 날에는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이웃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녹화를 좀 할까요? 하지만 그 뭐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오늘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키르기스탄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생활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시민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한국과 전주에서 삶은 어떠한지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온 초대석에는 키르기스탄 커뮤니티 대표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제작자 아이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청취자들과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키르기스탄 공동체 닷카임 대표 아이다입니다. 한국에 오는 지 18년 되었고 현재는 영어 강사와 통번 역사로 활동하면서 전북에 거주하는 키르기스탄 교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 시민 여러분, 정치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0: 네, 그 방금 소개했는데 그 커뮤니티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네. 이름이 다시 한번만
1: 닷카임.
0: 닷카임?
1: 네.
0: 네, 어떤 뜻인가요?
1: 닷카임은 여기와 닷카임 이제 여왕이라는 뜻인데
0: 아 여왕
1: 네 이거는 그냥 여왕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키르기스 닷카 여기는 왕도 있고 아임은 그리고 여왕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여왕과 이제 왕이라고 재밌는데 뭐냐면 지금 키르기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키르기스 애국자처럼 여러분 활동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열심히 이제 한국에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더 좋은 이미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결시했습니다.
0: 아, 닷카임은 키르기스탄 언어이고 네, 네. 아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1: 네, 네.

0: 주변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해놨어요.
1: 네네. 그 키르기스스탄 저희가 이야기는 알아 이름은 또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키르기스탄 첫 번째는 키르기스탄이라고 많이 하지만 이제 키르기지 공화국이라고
1: 아,
0: 해요.
1: 공화국. 네네.
0: 키스탄은 원래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요. 페르시아
1: 아, 나의 땅.
0: 언어에서는 나의
1: 네네.
0: 땅. 그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섯 개 나라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스탄이라기니까 스탄은 무슨 뜻이냐?
1: 아, 네,
0: 이렇게
1: 비슷해요. 네.
0: 그러는 나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키르기스탄은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위치하는 나라의 한 중이에요.
1: 네.
0: 키르기스탄은 90% 이제 산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이제 사람들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코스로 가는 이제 관광지는 이제 하이킹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1: 네네.
0: 키르기스탄 이제 그 풍경과가 말씀대로 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알려주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는 많이 스위스로도 많이 불러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문화로 대표자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나라로도 많이 불리는 나라예요.
1: 네네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그만큼 뭐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0: 많이 요즘은 한국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천산산맥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을 많이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거 산을 보면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볼
1: 네네.
0: 수 있어. 여름이
1: 네네네.
0: 사계절 다. 그래서 그거를 산맥으로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제가 말씀대로 풍경과 자연, 문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는 많은 관광지가 있고 아름다운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그래도 키르기스탄은 아직은 우리가 못볼수 한국에 못볼수 있는 것을 거기서 볼수 있는 나라예요.
1: 네네. 자, 오늘 배운 게 아까 그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무슨 스탄이라고 부르는 우즈베키스탄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스탄이라는 게 나의 땅뭐 이런 뜻이라는 걸 오늘 배웠고요. 근데 좀그뭐 궁금한 것들이 보통 그냥 한국에 계신 분 한국 사람들은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고려인 분들을 많이 아시고 고려인 분들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어좀그 고려인 분들 말고 그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계신 분, 그분들이 또 많이 계신 거죠?
0: 그 나라마다 이제 우리 다민족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1: 아,
0: 다양한 이제 국적,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다 모든 다양한 나라 사람들 그리고 문화, 민족 이거 우리가 그냥 생활에서 보통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낯설지 않아요.
1: 네, 그렇군요. 키르기스스탄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라고도 했고 산맥도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그 외에 또 키르기스스탄에 또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가장 매력이 있는 우리가 특히 이스쿨 호수.
1: 아, 호수. 네.
0: 이스쿨 호수. 이제 키르기스탄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우리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호수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알려지고
1: 네네.
0: 거기는 아름다워. 겨울에도 한 번도 이렇게 얼은 적이 없는 게 호수예요. 이렇게 보면 따뜻하고
1: 네.
0: 많은 관광지 이제로 알려주고 많은 관광객들도 많은 가는 대표적인 그리고 알라르차 국립공원 관광지로 선거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가장 큰 매력인 거 이제 알라르차 공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이 이제 많은 관광지를 알려주면 이제 이스쿨도 있고 우리가 주가 6개요. 그러니까 보면 네네네. 그 주마다 다 다양한 관광지를 거스르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것들 많아서 지금 여기 말하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
1: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제가 꼭 가봐야겠다라는 네. 네. 듣습니다. 네. 저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뭐 오늘 이 귀걸이도 하셨는데 이 귀걸이도 예. 키르기스탄 전통인 것
0: 예,
1: 같고
0: 예, 전통
1: 뭐 키르기스탄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네. 좀 소개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원래 키르기스 문화를 말하면 우리가 유목민 이제 문화를 아. 이제 우리가 좀 대부분은 몽골들랑 많이 비슷하다고 해요.
1: 아, 근데
0: 그렇지만 몽골은 비슷하기 하지만 우리는 이제 중앙아시아 이주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정통 악기는 고무주 그거를 소개하고 싶은 거 악기인데 네네. 세 가지 그리고서 연주자들이 되게 매력적이다 많이 드신 분들이 아 고무주 특이한 악기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한 황대한 문화는 키르기스탄 사람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는 바로 사람들이다.
1: 네.
0: 우리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많이 알려주는 나라예요. 특히 키르기스탄에 오면 우리가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집에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몰라도 그래도 집에 와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예,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네. 문화는.
1: 이렇게 초대하는 문화.
0: 네, 네, 초대하는 문화. 원래 중앙아시아는 그런 거를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 우리가 이, 그 아직도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자주 모여서 같이 나누고 슬픔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같이 모여서 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든 우리한테는 가족이 중요한 나라예요.
1: 네네.
0: 가족이 중요한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 부모님도 아직도 우리랑 같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고 문화는 우리가 키르기스탄은 부모님이 그 정통에서 우리한테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위대한 사람들 부모님이라고 아직도 그러는 나라예요.
1: 네네. 키르기스탄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가
0: 네, 공동체는 되기도
1: 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조금
0: 네.
1: 뭐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면서도 또 열려 있는
0: 네, 열려 있는 네. 네,
1: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0: 특히 키르기스탄도 민주주의 나라라 하면 돼요.
1: 네네.
0: 우리가 더 그걸로 많이 알려 비슷한 점일까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1: 네, 그렇다고 대한. 한다면 공화국이니까 뭐 네. 체제가 뭐 선거를 통해서
0: 네.
1: 대통령을 뽑는
0: 네.
1: 그런
0: 네.
1: 체제가 똑같은 네.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방금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키르기스탄 문화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이렇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문화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0: 네.
1: 처음에 오셨을 때 좀 이렇게 느끼셨던 문화 차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0: 아 저는 원래 대가족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많은 가족이 이제 커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보니까 이제 우리 시부모님이랑 살았어요. 처음에 네. 왔을 때 근데 이웃 사람들도 같이 모르더라고 이름도 모르고
1: 네.
0: 그런 조금 그걸 놀린 왜냐하면 우리도 이웃 사람 잘 알고 누구인지 뭐
1: 네.
0: 소금 조금 필요해서도 소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이런 문화거든요.
1: 네.
0: 바로 집 앞에
1: 네.
0: 뭐가 빌려주면 손님이 왔는데 그릇 좀 빌려줘 뭐 이렇게 그게 너무 친하고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웃 사람들 이름 잘 모르시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이었고 가장 놀린 것도 그래도 한 번에 공동체 문화는 되게 강하더라고요.
1: 네네.
0: 뭔가를 하면 봉사활동 뭔가를 결심한다면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서 같이 합시다 이라는 마음들이 되게 제가 보기는 너무 좋았어요.
1: 네네.
0: 네.
1: 뭐 저도 뭐 예전에는 한국도 네. 뭐 동네 사람들 뭐 서로 다 알고 이름도 예,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갈수록 그런 문화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커뮤니티 키르기스스탄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0: 네.
1: 다카임
0: 네.
1: 네, 커뮤니티 이끌고 계시는데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자, 우리 닷가임은 원래 3년 전에 제가 설립하고 처음에는 제가 전북에 이제 활동하고 싶었는데
1: 네.
0: 키르기스스탄 대한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아, 어디 가면 이제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1: 네.
0: 여기 많은 활동을 못했어요. 이제 다른 나라는 비하지만 그래도 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 다른 센터들 방문해서 우리는 있다 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강사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신청해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같이 공부하다가 학교 유치원에서 몇 번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활동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발표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면서 아, 다양한 문화를 제 문화를 나라를 이런 기회를 주시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0: 아,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런 나라에 있다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잘 어울리면서 한국에서 찾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결혼 이민자들, 근로자들을 많이 있고 그리고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일익 전역사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어요.
1: 아,
0: 네, 거기서 이제 키르기스어로 통역사가 없더라고요. 러시아어는 많이 알려지지만
1: 네.
0: 그래서 저는 키르기스어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어 언어가 어디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은데
1: 네네.
0: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물론 키르기스탄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번째 언어는 러시아지만 그래도 우리 언어가 있어요. 키르기스어. 그거는 이제 러시아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봉사활동으로 그렇게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아침에 3시간씩 이제 우리 교민들한테 질문이 있으면 도움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많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E9 비자 근로자들도 많이 전화하시고 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정보 언어와 뭐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이벤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감사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교민들 모아가지고 필요한 정보 있으면 거기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처음 시작했어요. 작년 5월 11일 우리가 감담회하고 그리고 축구 전북 이제 국제진흥원에서 우리가 이제 동호회 사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축구 하다가 하루에 그렇게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1: 네네네.
0: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랜만에 키르기스 스탄이라는 이름이 와서 사람들도 모아서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인경들을 들었습니다.
1: 네. 그 커뮤니티가 구성됐다는 건 그래도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0: 네,
1: 된다는 거잖아요.
0: 네.
1: 우리 지역에는 네. 키르기스탄 분들이
0: 키르기스탄 분들은 처음에는 결혼 이민자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근로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유학생들이 뭐 전북 대학교, 전주 대학교 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많이 이제 특히 전북 대학교에서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1: 한 몇 분 정도가 저기 계실까요?
0: 어디 공동체?
1: 아, 네. 키르기스탄.
0: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키르기스탄 교민 공동체잖아요.
1: 네.
0: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모든 키르기스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다 많다고 할 수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이렇게 부르면 전북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있는 도시들도 많이 와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같이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그 키르기스스탄에 그 키르기스 언어가 있고
0: 네.
1: 또 러시아도 공식적인 언어를 이렇게 네. 두 가지 언어를 쓰시는 거.
0: 예예 그리고 학교에서 추가로 우리 영어도 배우는 건데 요즘은 더 한국어 되게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지금 좋은 기회로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한국에 유학생들도 키르기스탄에서 오는 학생들 많아요.
1: 아 그러시군요. 네. 언어를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겠네요.
0: 예예예 그런 환경을 더 보면 학교에서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영어 아니면 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도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 말 나온 김에 키르기스 언어로 저희가 처음 인사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0: 사마츠스다르브.
1: 아, 좀 천천히.
0: 살라마츠스다르브.
1: 살라마츠
0: 다르브.
1: 다르브. 살라마츠 다르브.
0: 네. 너무 잘하시네요.
1: 잘 기억했다. 여기는 살라마츠 다르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3년 정도.
0: 3년에 이제 좀 제가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일부러 키르기스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 쪽에 많이 갔어요.
1: 아,
0: 거기서 그렇구나. 행사를 이제 하시니까 네네. 그래도 저도 내 주변에서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시작하는지 근데 본격적으로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닷가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를 같이 저도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했어요.
1: 네네, 그러시군요. 네. 네네. 얼마 안 됐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친목 활동도 하는데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0: 아 우리 닷가임은 이제 문화 교류라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공연도 하고 댄스 팀이 있어요. 댄스 팀도 있고 악기 하시는 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노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다양한 강의 제가 직접 이제 키르기스탄에 대한 뭐 키르기스탄 나라는 어떤 나라인 게 있으면 그 키르기스탄에 대한 제가도 강의할 수 있으면 강의도 하고 어쩔 때는 음식 체험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뭐 음식점 대해서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문화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채널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아 공식적으로는 채널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기관에서 불려주면 뭐 우리 복지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 불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1: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다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 제가 알기로 좀 한 20년?
0: 거의 20년, 네네, 18년 정도 됐습니다. 네.
1: 그 처음에 오실 때와 지금에 보면 좀 차이가 있으실까요?
0: 네, 많이 변화. 네. 우리 전주는 처음이에요. 저 들어왔을 때 외국인들 많지 않고 그래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배운 것 같아요. 적응도 빨리 했고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전주에는 특별하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 일하면서 살면서 전주 너무 지금까지 좋아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1: 네네. 네. 그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네.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0: 네, 많이 알 것 같아요. 키르기스탄 이제 점점 처음이었을 때 그런 나라 있는지 지금 알아요. 키르기스탄을 봤어요. 뭐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알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면 역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아쉬운 게 AI로 하라고 스마트폰 번역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와서 언어가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요. 여학생들 그래도 네네. 와서 한국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그 문화 때문에 보고 여기 와요. 학생들 보면 진짜 꿈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네. 아, 방송도 시작하셨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아,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교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키르기스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고 키르기스어하고 한국어 두 가지 언어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키르기스탄에 대한 어떤 알릴 수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점을 그리고 키르기스어 언어로 하는 게 우리가 목소리로 우리 교민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처음에 들을 때 아 그런 라디오도 우리 키르기스어 음악과 문화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 되게 자랑스럽고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한 달에 한 번인데 조금 더 자주 하셔야겠는데요.
0: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기한가 봐요. 네.
1: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으실 텐데 이 라디오 방송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0: 아, 이제 제가 라디오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주변에서 지금 이제 다양한 나라 커뮤니티들 우리가 네, 많잖아요. 그렇죠. 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렇게도 알릴 수 있구나 목소리로 네. 말하면서 이게 사람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 이런 사람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서 그 목소리인지 아 이렇게 다른 사람 나라의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자점을 그리고 문화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르기스어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누구도 안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그냥 욕심이 나서 욕심도 나고 그리고 또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 뭔가를 새로운 거 아 이런 또 기회가 줄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우리 짐이랑 해서 같이 시작했어요. 네,
1: 그 전라북도에서 키르기스 언어로 방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네, 네 그렇죠.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주시면 네. 많이들 그 이 키르기스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아까 문화 그리고 언어 소개해 주시라고 했는데 네. 그 외에 어떤 특별하게 전해드리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0: 아,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네. 저는 이제 키르기스탄과 한국 양국 이게 둘이 사이가 네. 너무 왜냐하면 키르기스탄 잘 알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저는 네. 전북을 지금 말하는 것이어서 네. 거기에 대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다른 국가들 많잖아요. 그들도 하면서 우리도 같이 그런 알리고 키르기스탄에 대한 한국인들 차이점을 어떠신지 네. 어떤 여행도 하고 그리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있다는 것은 또 알리고 싶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1: 그 지금 사회 네 번 방송하셨죠?
0: 네, 네 번 했어요.
1: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나요?
0: 처음에는 우리가 키르기스탄 코무지악기 어떤 나라인지 첫 번째 우리 네. 소개하고 하는 방송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명절.
1: 아, 명절
0: 그때 3월 20 2일 키르기스 명절은 3월 20일 날이에요. 노루즈. 그곳에 대한 이었고
1: 어떤 명절인가요?
0: 아, 노루즈는 중앙아시아에서 다 사람들이 축하할 노루즈. 그때 우리가 봄에 하는 봄과 이제 겨울과 이제 봄이 만나서 같이 이제 봄이 새로운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루즈는 이게 보면 어떻게 새로운 기대감 아무래도 나는 잘 되기를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다 모으면서 어떤 한국과 좀 비슷해요. 그런 것도 더 설날 뭐 이렇게 보면 우리 중요한 네. 명절이에요.
1: 그리고 또 명절 소개해 주시고 또 어떤 것들이?
0: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동하고 음식 뭐 이런 것도 알리고 그랬어요.
1: 네네, 네. 다양하게. 네. 방송을 들으면 키르기스스탄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실제 방송을 하시고 주변 아까 뭐 네. 교민들도 들으신다고 했는데 반응은 어떠세요?
0: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하고 있어요. 아, 이제 키르기스스탄 교민들이 이제 고향 못 가신 분들은 이제 듣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제 한국 친구들한테 있으면 좀 듣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라디오도 있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고 그렇게 토영상으로 지금 보냈어요. 네. 주변에 그래서 이제 전북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거든요. 네네. 그 듣고 싶은 분들한테 이렇게 알리면서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1: 네,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네. 글로벌합니다.
0: 네, 네.
1: 다른 분들은요. 그 이 공동체 라디오가 네. 이주민 분들 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0: 이주민들에게는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다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아무튼 소중하게 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네. 다양한 이주민분들, 다양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네. 같게 노력을 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북 키르기스스탄 커뮤니티가 네.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0: 저는 더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싶어요.
1: 아, 문화교류요?
0: 네, 네. 한국 사회와 키르기스탄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더 키워가고 싶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마음이야.
1: 네, 네. 알겠습니다. 문화교류 좋아하고. 그 나중에 그런 것도 공개 방송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0: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할 것.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최근에 이 아까도 말씀해 처음에 오신 거하고 지금보다는 뭐 상당히 많이 변화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뭐 다문화 이주민 공동체와의 어떤 상생 다문화 이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져가고 네, 있는데 네. 이런 흐름 속에서 키르기스스탄 커뮤니티가 이 조금 지역 사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0: 다름은 제가 하고 싶은 이제 말은 뭐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 아니고 네. 언어 차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하고 이주민들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면서 좋은 이미지로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배우는 것은 여기 배우다가 자기 나라들 가서 더 많은 거 발전하기 위해서 더 그 이용하고 지식. 제 생각은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발전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도 한국이 이제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더 이해하고 네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사람들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네네. 존중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특별한 게 아니고 서로의 우리의 이웃 네. 네. 그냥 평범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전주 이 시민분들 또 청취자분들한테 꼭 한번 초대하고 싶은 어떤 키르기스스탄 문화나 행사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키르기스스탄 전통 문화 체험 행사와 이제 우리가 전북 지역에서 잘 어울리는 이제 전북에 매년마다 이제 작년에 2년째 했는데 전북 외국인들 같이 가을에 네. 하는 우리가 축제가 있어요. 그거 아마도 올해도 할 예정 있을 거예요. 그때 같이 하면 그때 와서 오시면 키르기스스탄도 다양한 국가들 볼수 있게 그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1: 네, 다양한 커뮤니티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네네.
0: 네.
1: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셔서 독자적으로
0: 네,
1: 다양한 사람.
0: 독자적으로 아마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가.
1: 네.
0: 그래서 그래도 지금 노력만큼 노력해서 저도 키르기스스탄 다로 좀 활성화하고 큰 체험을 꼭 하고 싶어요. 행사 하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잖아. 끝으로 저희
0: 네.
1: 전주 시민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0: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지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북 키르기스스탄 닷가임 공동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든지 키르기스스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오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많은 관심과 또 애청, 또 공대 방송도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또 뵙고요. 저희가 또 이런 길에도 더 자주,
0: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1: 아닙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뭐 키르기스스탄에 관련해서 함께 해주신 아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제가 마지막으로, 음악을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전통 음악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저희가 유튜브에 할때 같이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키르기스스탄의 아이다 선생님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은 함께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절반이 지나갔지만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절반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블루레이스 오늘 하루 정말 예쁘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전주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책하기 좋아지는 계절이 되면 보호자들이 꼭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드기입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 진드기 감염병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위험한 질병, 바베시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아직 뭐 휴가 얘기하긴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휴가 얘기하면 좀 설레잖아요.
1: 그렇죠.
0: 여름 휴가 미리 좀 설레볼까요? 어떠세요? 준비하십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1: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즐겁게 다녀오려고 네. 아들과 함께 즐겁게 다녀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0: 원장님께서도 그 반려 인구 중에 한 분이시죠?
1: 저는 강아지를 최근까지 키웠다가 네. 최근에 아이가.
0: 그러시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1: 저는 사실은 네. 저가 힘든 것보다 사실은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네. 네. 뭐 아들 좀 케어하느라 네. 저는 뭐
0: 오히려 아이 돌보느라
1: 아들 챙기느라 네. 저는 뭐 그게 힘든다는 것보다는 네. 안 힘들다기보다는 아들 챙기는데 더
0: 그렇죠. 아이가 너무 슬퍼하는 걸 보니까 네. 이제 나는 조금 더 좀 잘 그렇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네.
0: 아 정말 언제 이것도 한번 깊게 이 펫로스 증후군 네네. 이 얘기도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자 우리 원장님 모시고 오늘도 중요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정보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진드기는 진짜 많이 들어봤잖아요.
1: 네네.
0: 뭐 떼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근데 바베시아라는 이름은 참 낯설게 들리거든요. 우선 어떤 질병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1: 바베시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뭐 단세포 진핵 생물이거든요. 예. 나는 이게 원충에 속해요.
0: 네.
1: 원충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사실은 네네.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바베시아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0: 네.
1: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돼서 고생을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바베시아는 이제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원충이다. 원충성 질환이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되시고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제 원충이 바베시아가 강아지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적혈구 안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0: 예.
1: 그래서 적혈구로 손상을 시키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저희 몸 안에서 이제 적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산소 운반이 가장 주된
0: 네,
1: 일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몸 안에서 모든 세포들이 산소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단계를 하는데
0: 네.
1: 일단 바베시아가 몸 안으로 침투를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적혈구 안으로 들어와서 적혈구를 손상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가 축 처지고 밥을 안 먹고 열이
0: 네.
1: 일단 납니다.
0: 그리고 열이 나요?
1: 열도 나고 잇몸이 좀 창백해지고 이런 증상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에 무서운 거는 이제 적혈구가 계속 깨져나가게 되면서 적혈구가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혈전이 생기고
0: 네네.
1: 이게 이제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바베시아라는 원충에서 따서 그대로 질병 이름이 된 거네요. 바베시아.
1: 바베시아가 이제 원충 예, 일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사람에서는 사실은 이제 바베시아 감염보다는 사실 말라리아.
0: 아, 말라리아.
1: 말라리아도 이제 같은 원충 질환인데요.
0: 네, 네.
1: 이제 원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말라리아 이야기를 꺼내면 사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원충성 질환인데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이
0: 그렇죠.
1: 유행하는
0: 네.
1: 질환이에요. 근데 아직 말라리아도 치료제가 완벽한 치료제가 하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네. 단일 질환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뭐 두 번째 정도 사망 인구가 많은 질환인데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이제 더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을 해요.
0: 말라리아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라리아가 치료약도 좀 많이 여러 가지 약이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가 아직도 우리가 사람에서도 말라리아가 정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라리아가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실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인구들이 사망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바베시아도 같은 원충에 속하다 보니까 아직 예방약 또 없고 네. 정확한 백신약도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다라고
0: 참 힘든 질환이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심장 사상충은 모기가 매개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 바베시아는 진드기가 매개체인데
1: 그럼 맞습니다.
0: 모든 진드기가 다 바베시아가 되는 그건 아니겠죠, 설마?
1: 똑같습니다. 그 네. 심장 사상충이랑 비슷하게 네. 바베시아에 감염된 강아지를 문 진드기가 네,
0: 똑같군요.
1: 또 강아지를 물었을 때
0: 감염 경로는 똑같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감염 매개체가 모기냐 진드기냐에 네.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기는 한데요. 어쨌든 감염된 바베시아에 감염된 강아지를 문 진드기가 내 강아지를 물었을 때 감염이 네. 되는 원충성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아 근데 뭐 적혈구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고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고 하니까 겁이 나긴 하는데 오늘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실제로 이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진드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다 보니까 뭐 진드기가 좀 많이 있는 네. 지역에 산책을 간다든지 아니면 풀밭을 좀 산책을 많이 하는 경우에 좀 감염 위험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0: 네.
1: 사실 한 4년,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좀 굉장히
0: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1: 네. 제주도에 다녀온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이 진드기에 물려서 네.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다 강아지와 같이 제주도 놀러 갔다 와서 감염이 된 케이스가 많은데
0: 네네.
1: 그렇다고 뭐 제가 제주도를 놀러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0: 네네.
1: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 근무를 하시는 수의사분들 통해서 봤을 때 제주도 지역에서는 뭐 이런 육지보다 좀 바베시아 감염률이 상당히 좀 높은 네네. 것 같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도심 공원 산책도 정말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공원 가보면 그 반려견들이 잔디밭에서 뛰는 거 보면 그렇게 제가 막 행복해져요. 그거 노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근데 이제 보호자들도 얼마나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건 진드기에 물리면 바로 바베시아에 감염 되는 건 아닐 거고 아까 말한 그 감염 경로를 통해서만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린 후에 잠복기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가요? 아까 심장 사상충도 유충 단계, 자충, 성충 설명해 주셨듯이
1: 사실은 뭐 잠복기의 개념보다 예. 이제 이거는 사실 그 심장 사상충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심장 사상충은 이렇게 예방약을 꾸준히 뿌리면서 100% 예방이 네, 네.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사실은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바베시아 걸린 강아지를 진드기가 물고
0: 네.
1: 그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를 물었을 때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빨면서
0: 예.
1: 병원체가 전달이 되는 경우에 감염이 바로 된다라고 보시면
0: 네,
1: 되는 건데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시간 동안 피를 빨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드기에 붙기만 했다라고 해서 감염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일정 시간 빨면서 거기서 이제 병원체 전달이 좀 일어나요.
0: 그때 감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1: 그때 감염이 일어나야 돼서 네. 사실은 뭐 피를 빨기 전에 진드기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0: 네.
1: 아니면은 뭐 피를 빠는 도중이더라도 병원체 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좀 감염이 안 되는
0: 그렇군요.
1: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0: 예.
1: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치료약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기전들이 완벽하게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네, 좀 네, 어려운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원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라리아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있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로 말라리아 치료제들이 좀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0: 초기에 그런 게 초기. 있었죠. 약이 네. 완전히 나오기 전에.
1: 네, 뭐 크로로킨이나 뭐 하이드로크로로킨을 네. 네.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먹으면 된다라고
0: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1: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피라맥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말라리아 네. 약으로 개발된 약이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임상시험도 많이 하고 한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치료약도 약이지만 완벽하게 완치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내성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말라리아 사람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도 그렇고 강아지에서 바베시아 치료제도 있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부작용도 너무 심하고 네. 내성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치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지금 바베시아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치료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세대약, 2세대약, 3세대약까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는 3세대약 가장 최근에 나온 뭐 이미졸이라고 하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사실은 치료를 완치가 되는 경우보다 사실은 중간에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보호자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0: 그 정도입니까?
1: 그래서 급성 바베시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바베시아 깁손이라고 하는 암형에서 가장 감염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감염이 됐을 때 열이 나면서 적혈구 손상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피가 특히 적혈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수혈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베시아 원충이 감염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적혈구를 깨트려요. 손상을 네네. 시키는 건데 그래서 수혈을 해요.
0: 예.
1: 피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생명이 지장이 네. 되니까 수혈을 해요. 그러면 바베시아가 그 수혈을 받은 피의 적혈구를 다시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치료는 계속 해야 되면서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치료제가 안 나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수혈을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또 그 수혈한 피도의 적혈구까지 다 깨져요.
0: 네.
1: 그렇게 되면 2차 수혈, 3차 수혈, 4차 아유. 수혈 해서 길게는 10차, 12차 수혈까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그 치료 과정을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들어 하시겠네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0: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어요.
1: 그렇게 초반에 수혈을 하면서 일단은 바베시아가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를
0: 네.
1: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수혈을 네. 하면서 버티는 기간이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치료 기간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단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발이 굉장히 네, 쉽게 네.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체크를 하면서
0: 네.
1: 재발됐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증상을 잠깐 언급해 주셨어요. 무기력하고 식욕 감소, 열이 나고 또 이제 백혈구 수치가 나빠지니까 잇몸이 좀 창백해지고. 근데 열이 나는 걸 사람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부분 알잖아요.
1: 네.
0: 아, 내 네, 정말 네. 머리가 뜨겁구나, 이마가 뜨겁구나 이걸 아는데 강아지들은 열 나는 거를 저는 잘 어떻게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 바베시아에 감염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딱 대보면 열이 나는구나라고 알 수 있을
0: 그 정도로 뜨거워져요?
1: 뜨거워집니다.
0: 뜨거워지고 고열이 되는군요.
1: 굉장히 고열이
0: 그냥
1: 되고
0: 미열이 아니라
1: 네, 맞습니다.
0: 고열로 가는군요.
1: 네, 그렇게 되고 보통 저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적혈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0: 네.
1: 잇몸이 많이 창백해져요. 그래서 잇몸을 보셨을 때 잇몸이 창백하고 하얗다라고
0: 네.
1: 하면 굉장히 좀 위험하구나 빈혈이 있구나를 금방
0: 네.
1: 눈치를 채셔야 되고
0: 네.
1: 제가 보통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재발이 쉽다고 했는데 보통 제가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빈혈 여부로 가장 쉽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잇몸을 한 번씩 눌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잇몸을 누르면 누른 시점에서 하얗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잇몸 이렇게 손가락을 떼면 바로 3초 안에 원래 잇몸 색깔로 돌아와야 되는데 네. 원래 잇몸 색깔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얗게 된다라고 하면 빈혈이 있다라는 네. 신호거든요. 그래서 잇몸을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바브에시아에 감염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적혈구가 깨지면 소변색이 변하게 되는
0: 어떻게
1: 경우가
0: 많아요. 변해요?
1: 보통 노란색이나 갈색, 뭐 콜라색처럼 변하는
0: 그 정도로 있거든요. 갈색으로 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적혈구가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노란색 오줌 소변 색깔이 노란색을 넘어서 갈색, 콜라색까지 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아, 우리 아이 적혈구가 좀 문제가 있나라고 네. 의심을 한번 해보셔도
0: 그렇군요.
1: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잇몸의 어떤 색깔, 탄력성 그리고 소변색 변화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보통 이제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면 급성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우리 아이가 아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호자분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라는 거를 알아채서 병원에 데려오는 기간보다 사실은 병원에서 바베시아가 의심이 된다라고
0: 네.
1: 하는 거를 확진을 내고 치료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한 점도 많이 있어요.
0: 그렇군요.
1: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아까는 지난주에 저희가 심장사상충을 말씀드렸을 때
0: 네.
1: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피를 뽑아서 저희가 병원에서 키트 검사를 하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우리 아이가 심장사상충이다 아니다가 나올 수 있는데 바베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에서 간단하게 확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0: 키트도 없고요.
1: 키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피를 뽑아서 실험실로 PCR 검사 의뢰를 보내야
0: 네.
1: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뭐 짧아도 5일에서 뭐 길면은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 우리 아이가 100% 바베시아다라는 걸 확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 네.
1: 그 단계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베시아가 감염이 되면 적혈구압 손상이 일어나기
0: 네.
1: 때문에 일단 빠르게 수혈을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서 바베시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확진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바베시아 치료에 본격적으로
0: 네.
1: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혈했던 피도 또 적혈구가 깨지고 이런
0: 네.
1: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바베시아에 감염이 되면 보호자분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급성으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 이후의 치료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0: 네.
1: 생각을 합니다.
0: 아, 이런 또 특성이 있군요. 바베시아는. 네. 근데 이 진드기라는 게 눈에 띄게 크면 금방 발견할 텐데 잘 안 보이는 곳 그리고 유난히 작게 그 아주 작은 그 진드기들이 문단 말이죠. 교묘한 곳을 문단 말이죠.
1: 네네.
0: 그 이렇게 눈썹 라인 있는 새카만 그곳이랄지
1: 네네.
0: 뭐 귀 뒤랄지 뭐 겨드랑이 사이 뭐 발바닥 사이 이렇게 교묘한 곳 정말 발견하기 힘든 곳을 공격하다 보니까 더 보호자들이 찾아내기 힘들어요.
1: 사실은 진드기가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 붙게 되면 이제 피를 빨아먹기 전이라고
0: 네.
1: 하면 저희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0: 네,
1: 많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원래 이제 진드기 감염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털을 다 밀어서
0: 네.
1: 진드기가 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을
0: 네.
1: 하고 그걸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0: 네.
1: 사실은 진드기가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밭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는 좀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0: 네.
1: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마저도 이제 진드기 안 물리는 환경을
0: 네.
1: 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이제 외부 기생충이나 아니면 그렇게 풀밭에 갈 때는 이렇게 기피제 같은 거
0: 네,
1: 좀 목에
0: 네.
1: 걸고 활동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지
0: 네.
1: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 기피제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면 뿌리는 것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고 막 그런데 효과는 다 같은가요?
1: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0: 네.
1: 하지만 뭐 크게 뭐 예.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1: 효과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네. 네. 뿌리는 거,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뭐 PCR 검 일단은 빈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R 검사 더 이제 정밀하게 검사하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빌게이츠 아시죠?
1: 네네네.
0: 빌게이츠 재단에서 사실 빌게이츠가 이런 이제 아프리카 감염성 퇴치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재단에서 사실은 빌게이츠 개인 재단 돈으로 사실은 말라리아 치료약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1: 아,
0: 치료제 개발이 좀
1: 그렇군요.
0: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훌륭하신 그 빌게이츠 분께서 이렇게 개발에 열심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 좀더
1: 그러니까요.
0: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뭐냐면, 이미졸이라고 하는 약이 사실은 이제, 말라리아 말고 이제 바베시아 약으로 나와서 지금 3세대 약으로 치료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 나름 대형 제약회사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치료제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강아지 바베시아 치료제의 표준 치료제로 좀 선정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1: 아,
0: 약 자체가.
1: 그렇습니까?
0: 그래서 지금 1세대나 2세대 약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가 있긴 한데, 3세대 약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럼 1세대나 2세대 약을 쓰면 좋지 않나라고 하는데, 1세대 약이나 2세대 약으로 나온 약들이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약이나 2세대 약을 맞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보호자분께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사망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뇌신경계 질환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 고지를 꼭 하고 주사를 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독하고 부작용이 심한 약이다 보니까 1세대나 2세대 약을 주사하는 데 있어서 수의사인 저도 좀 마음이 편치는 않고. 근데 치료약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어쨌든 너무 사망 위험성이 크다
1: 그러니까요.
0: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좀 저희 당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3세대 약이라도 좀 정식적으로 좀 수입이 돼서 많은
1: 이게
0: 아이들이 좀,
1: 허가가 나야 이게 정식으로 수입이 되는
0: 맞습니다. 허가가
1: 거잖아요.
0: 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게 자꾸 제가 자꾸 이런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
1: 아니,
0: 같은데,
1: 근데 분명히 필요한 얘기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0: 이제 약들이 사실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약들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식약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해야 정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임상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걸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임상시험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3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가 결국에 이 30억을 투자를 해서 임상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 약을 정식 수입을 했을 때이 약을 판매했을 때 30억보다 더 많은 수익이 올려야 이 약을
1: 그렇겠죠.
0: 정식적으로 수입을 할
1: 회사
0: 텐데
1: 입장에서는요.
0: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안 되는 약 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데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약을 좀 구해 오셔라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1: 이 현장에서 느끼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 답답함,
0: 네.
1: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참
0: 아,
1: 많으시겠네요.
0: 네네, 좀.
1: 그러면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단체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의사단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건의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러시나요?
0: 저희가 건의를 하고 목소리는 언제든 내고 있기는 한데, 그거와 별개로 회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게, 조금,
1: 여러 가지
0: 네.
1: 이해관계가 또 맞물려 있다 보니까 참
0: 네.
1: 쉽게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환자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0: 네, 맞습니다.
1: 현장에서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시겠네요. 진드기가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수공통 전염병처럼 이 진드기가 사람도 물어서 같이 또 감염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0: 진드기 매개로 사실은 질환들이 인수공통 전염병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임병도 있고 뭐 아나플라시아도 있고 요즘에 좀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경이 SFTS라고 해서 중증 열성 혈소판
1: 아,
0: 감소증
1: 들어봤네요.
0: 증후군이라고 해서 요즘에 사람에서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굉장히 좀 위독한 경우

0: 까지 발생을 했다라고
1: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0: 뭐 좀 많이 네. 있는데 어쨌든 진드기로 인한 인수공통 전염병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진드기가 많이 있는 수풀이나 이런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1: 합니다. 강아지가 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예, 이게 반려견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조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산책 후에 작은 변화라도 잘 살피는 보호자의 관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피제랄지, 목걸이랄지 이런 걸로,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것, 그리고 산책 후에 좀 꼼꼼히 잘 살피는 것, 이렇게 네.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바베시아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끝으로 뭐가 있을까요?
0: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심장사상충도 심장사상충 예방약만 잘 뿌리면 감염이 안 되거든요.
1: 네네.
0: 근데 바베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100% 예방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부 기생충 약을 뿌렸을 때 진드기가 강아지 몸에 붙었을 때 대부분 바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1: 힘을 못 쓰고
0: 그렇죠.
1: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0: 굉장히 예. 병원체가 감염이 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외부기생충 같은 경우는 심장사상충보다 더 기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보통은 이제 뭐 2,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한 9월, 10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다 보니까 외부기생충약은 또 매달 할 필요도 없이 뭐 3개월에 한 번 해도 되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1: 그것도 먹거나 뭐 바르거나 이렇게
0: 먹는 것도 나오고 바르는 것도 나오고요. 네. 먹는 거는 심지어 이제 3개월에 한 번씩만 먹어도 되는 약들도 나오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먹여주시면 충분히 예방을 한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기생충 가급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너무 걱정하기보다 그렇게 외부 기생충약을 꾸준히 먹이고 발라주고 해서 예방하는 게 더 필요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오늘도 이 바베시아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반려견과 건강하게 산책하는 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방과 관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제가 늘 끝나는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펫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I was 6 years old, I broke my leg. I was running.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you got.

They have a good life, but what the hell am I gonna do with min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1: Yes, good day everyone.
0: 마감당 아라오 살라핫.
1: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0: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